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하나라는 제목의 동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작은 꽃 하나만 피어도 꽃나무가 된다. 작은 눈 한 송이만 내려도 첫눈이 된다. 작은 빗방울 하나만 내려도 비온 날이 된다. 1학년 혼자만 다녀도 학교가 된다.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시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가 더해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의 또 다른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꽃 하나 때문에 꽃나무가 되고요. 눈이 내리기 전에는 그냥 하늘이었지만 눈 한 송이로 첫눈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하나가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하박국 3장의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끊어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절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 하나가 더해지니까 내용이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많은 부재들, 없음들, 그 절망의 조건들 사이에서 하박국의 고백을 바꾼 건 다름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믿음 하나로 없음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일상 가운데 참된 역전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방송가족 모든 분들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공식 영양제 챙겨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 네 구절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니까 계신 자리에서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어떤 성경 구절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지 한 구절씩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이제 먼저는 하박국 3장 18절이 되겠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기회가 된다면 그 앞절부터 3장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 아니 1장부터 그냥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특별히 3장 내용 네, 그 특별히 또 이제 15절 이후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오늘 네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이고요. 이어서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시라. 아멘. 영원한 분깃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딱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순간, 그 일상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이 쇠약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역전되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것이 날로 날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엄선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뜨란 방송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입니다. 씨앗. 자, 아무튼 오늘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한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아, 말씀으로 견고히 하루를 세워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양제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영양제 챙겨 먹었다고 후회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씨앗 그냥 이게 약간 거룩한 습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사랑에 뜨란 방송을 듣는 것 좋은 습관이겠죠. 극동 방송을 듣는 것, 더 나아가서 방송마다 제공하는 귀한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는 것. 그것이 또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또 한 가지의 영양제가 준비가 되어 있죠.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또 기도문 전해드릴 겁니다. 자, 키워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서 샵 933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 전송될 거고요. 오늘은 약간 뭐 예전에 이제 개편되기 전에 이제 선포 기도문이 나갔잖아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선포 기도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 단락은 선포하는 내용들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뭔가 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다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선포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키워드 확인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오늘 키워드 여호와예요. 그래서 오늘 샵 9330번으로 여호와 이 세 글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기도문 받으시고 힘차게 선포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서 그 시를 한 편, 동시를 한 편 소개해드렸잖아요. 작은 꽃 하나만 피워도 꽃나무가 되고 작은 눈송이 하나만 내려도 첫눈이 된다. 작은 빗방울 하나만 내려도 비 온 날이 되고 1학년 혼자만 학교에 다녀도 학교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가 더해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떻게 본다면 내세울 것 없고 부재하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딱 투입되는 순간, 아니 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가 펼쳐집니다.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여호와라고 정했으니까 오늘 샵 9330번 여호와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모든 선물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여호와,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네, 씨앗 샵 9330번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씨앗 이미지는 산이죠. 이번 한 주는 좀 산입니다. 산 이미지. 그래서 뭔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번 주 성경 구절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방향,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이런 내용들을 좀 선포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또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시고 가슴 벅차게 좀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씨앗도 빠짐없이 챙겨가시고 또 여호와 문자 주셔서 기도문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기간이죠. 풍성한 찬양의 은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연의 음성으로 이 찬양 나눌게요. 무화과 나뭇잎이.

네, 무화과 나뭇잎이 주연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 유명한 그 찬양은 바로 그거겠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마 그 찬양이 유명하겠지만 네, 그 찬양보다 좀 새로운 곡을 좀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이 버전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여호와예요. 여호와. 네, 샵 9330번 여호와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빼놓지 말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뜰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선물들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해드리니까 그냥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에 거룩한 씨앗을 좀 심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경건에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네, 씨앗 여호와 말씀, 씨앗 이미지와 또 기도문 나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 키워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말씀, 그 문자 얼른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호와 삼마, 언제든 임재 성령님을 만납시다. 8457번님 고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멋진 말이죠. 네. 3013번님 모두 복음의 영양제 씨앗 꼭 챙겨서 뼛속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1234번님께서 비오는 수요일 파이팅 하시면서 씨앗 말씀 감사합니다 나누면서 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뿌리겠습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또 7414번님께서도 사랑이 뜨는 씨앗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450번님 말씀 씨앗 주십시오.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청주입니다. 다소 습하지만 서머 스페셜에서 전해주시는 찬양들 들으면서 마음은 뽀송뽀송하게 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해 주셨어요. 근데 장맛비 정말 이제 비가 이제 사실 제가 회사에 이제 방송사에 이제 출근할 때만 하더라도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 땅땅 내리고 방송사로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냥 상시 우산을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날씨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다라고요. 5236번님. 어제 키워드가 바다였거든요. 네, 바다라고도 문자 주셨습니다. 어제 것도 뭐 오늘 기도해서 상관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받으시고 여호와 바다 어제 거 오늘 거 둘 다 받으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전해드리는 이유를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기도문으로 이제 바쁘신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계속해서 기도문 소개할 때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의 물꼬가 좀 트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더 풍성한 그 기도가, 그 하나님과의 누림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더 풍성하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976번님께서 여호와 하시면서 혼자서도 은혜롭게 씩씩하게 잘하십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네요. 네. 참고로 이제 박은영 집사님, 저의 파트너죠. 이제 박은영 집사님께서는 이제 월화, 이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월화 이틀만 좀 오실 예정입니다. 이제 수목금, 이제 초반에는 저 혼자 좀 진행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문자든 뭐 프로그램 참여든 더 적극적으로 방송 좀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문자 좀 소개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음을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0675번님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기도문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찬양이 마치 어떤 영화의 마법 학교를 연상케 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시면서, 사랑했더란 지금은 마치 여름 스페셜 학교 느낌입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라고 2739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제 의도 이상의 감동을 느껴주시니까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7801번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심, 이게 참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만 더 붙인다면

하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와 인간 사이의 어떤 그 존재적 차이 있잖아요. 그 존재적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에 뭐 그냥 크게 관심을 가집니까? 뭐 물론 관심을 가지는 몇몇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미를 그냥 우리가 막 하나하나 막 면밀히 관찰하고 막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막 살펴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존재적 차이는 개미와 인간보다 훨씬 더 아득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주목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복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힘차게 용기 내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013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경배 찬양합니다. 9358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6045번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7916번님도 고백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7749번님 8959번님께서 주님 믿음이 없는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들이 직장이 없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씨앗을 또 신청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견고하게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045번님께서 말씀의 씨앗으로 오늘도 행복합니다. 파이팅! 고백해 주셨고 5101번님 매일 듣는 극동방송이지만 오늘은 제 작업 특성상 우기 때는 일을 하지 않아서 집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했더란 청취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라고 감사 감사 문자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큰 일이 있는 건 아니신 거죠. 아마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뭔가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편안한 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쉼을 누리면서 네,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이제 사랑이들한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여러분께 좀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투 미니스트리의 주의 이름이라는 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수식어가 참 많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그런 이름은 빠짐없이 열거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와서요. 썸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0: 나만 알기 아까운 소중한 찬양 오늘 여러분께 꺼내드립니다. 사랑에 뜬한 썸머 스페셜 특집 내 서랍 속 보물상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 한 곡 있으시죠? 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찾아서 듣게 되는 곡, 마치 서랍 속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보물과도 같은 찬양 말입니다. 오늘은 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그래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소중한 찬양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찬양을 추천해주신, 제가 이 시간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추천해주신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찬양 사역자, 과거에 사랑했더란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찬양 사역자이자 과거 선교사셨고요. 지금 또 목회 활동도 하고 계신데, 조희중 목사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20대 찬양 인도자입니다. 유하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너무 약간 잔잔하고 너무 촉촉한 배경음악을 좀 고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한 분은 청년을 대표하고요. 한 분은, 아,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만 중년을 대표합니다.
1: 네. 네,
0: 한 분은 청년, 한 분은 중년을 대표하는데 이 두 분이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각각 이제 우리 세대는 이런 찬양, 뭐 약간 이제 그 세대의 구분이 좀 짙긴 그렇지만 각자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서랍 속에 간직하는 찬양을 꺼내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짧게 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에즈라 뮤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희중 목사입니다.
0: 아.
1: 작년에 1집을 발표했고요. 지금 이제 2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할렐루야. 네.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아무튼 뭐 과거에 저희 또 이제 금요일마다 2부 시간을 통해서 좀 인사를 드렸었는데,
1: 네,
0: 다시 좀 서머 스페셜에 맞아서 복귀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하은 자매님도, 이제 하은 자매님은 20대 찬양 인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 멤버셔, 아직 이미 멤버잖아요. 계속 이제 저희 비상대책회의
2: 맞습니다.
0: 청년 대표. 근데 원래

0: 그때는 이제 그때는 청년을 좀 이제 대표해서 오셨지만 이번에는 찬양을 정말 사모하고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을 또 추천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발걸음 좀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서랍 속 보물상자라는 컨셉으로 각자에게 소중한 찬양들을 소개하는 좀 기회를 얻게 되셨는데 각자 간단하게 소감을 좀 여쭤보고 네. 바로 곡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 자매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1: 아, 저는 찬양을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0: 아, 그래요?
1: 네. 네. 아, 무슨 찬양을 추천하면 좋을까?
0: 아, 너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1: 어, 네. 맞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또 20대를 대표해서 예, 요즘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어떤 찬양 많이 듣냐 이렇게 아. 하시니까 아, 그러면 그건 또 제가 전문이지 않나 아. 하고.
0: 그러니까 요즘 다음 세대뿐 아니라 20대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본다면 30대까지 이제 굉장히 좀 즐겨 좀 찾고 부르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찬양들을 좀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설레고 굉장히 기대가 됐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조희종 목사님 어떠셨을까요?
2: 네. 네. 저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주었던 정말 조각 같은 찬양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좀 그 찬양들이 목사님이 좀 어떤 시기에 좀 목사님의 인생을 좀 바꿔놨을까요? 시기적으로 요즘 나온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목사님? 네.
2: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0: 고등학교 네. 다닐 때.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몇 년쯤 전일까요?
2: 한 좀 네. 30여 년 전.
0: 30여 년 전.
2: 네.
0: 40년 가까이. 네.
2: 네, 우리 자매님이 태어나기 전에.
0: 아, 네. 그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1980년대, 90년대.
2: 예, 네, 그때쯤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좀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 청년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귀한 찬양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네. 한 곡 이렇게 갈까요? 한 곡씩.
0: 네, 한 곡씩 서로 말씀해 주시면
1: 그렇다면
0: 감사하겠습니다.
1: 저는 일단 첫 번째 찬양입니다.
0: 첫 번째 찬양, 기대가 됩니다.
1: 신나는 찬양으로.
0: 신나는 찬양이요?
1: 네. 네. 아이자야 61이 번역해서 부른 제호바라는 찬양, 여호와라는 찬양.
0: 여호와?
1: 네.
0: 아, 네.
1: 원래는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는 외국 워십팀에서 네. 만든 곡인데, 그걸 이제 가져오셔서 번역하셔서 부른 찬양이고요.
0: 예.
1: 이름처럼 그 찬양의 가사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아. 샬롬의 하나님, 이런 가사밖에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 그런 찬양입니다.
0: 야, 경배네요, 정말 말 그대로.
1: 네, 맞아요.
0: 주님께 엎드려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1: 웅장하고.
0: 일단은 이제 제가 감히 전 들어봤잖아요. 들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선곡해 오신 찬양과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1: 아하.
0: 곡의 느낌이. 놀랍게도 너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키워드가 여호와잖아요. 이제 오늘 제 방송 키워드가 여호와거든요. 기도문 키워드가 여호와고 오늘의 주제가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이 또 바로 하은 자매님께서 선곡해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20대를 좀 대표해서 청년과 요즘 세대는 이런 찬양을 기뻐하며 즐겨 부릅니다. 라고 추천해 주시는 곡입니다. 아이자야 61의 그러니까 아이자야 61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사야 61장
1: 네. 뭐
0: 그런 의미인데 네. 여호와라는 곡 어떤 곡인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 야, 굉장히 스케일이 엄청난 찬양이네요.
1: 이제, 느낌도 좋고.
0: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아이자 61을 비롯해서 이제 이 요즘 찬양 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좀 공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약간 풍성한 사운드로 뭔가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이 이제 뭐 그게 약간 좀 극대화된 팀이 예라 모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찬양들을 좀 주로 좋아하는지 이제 한 자매님께서는 네.
2: 네, 또 요즘 많이 워십 팀들에서 이렇게 집회 형식으로 많이 예배도 하시고
0: 맞아요,
2: 또
0: 맞아요,
2: 녹음도 네. 실황 녹음을 하셔서 앨범을 제작하시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식의 음원들을 접하고 듣고 또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0: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좀 소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2: 아, 또 교회 세션마다 조금 다르지만
0: 네, 이건 좀 소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2: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0: 그래요?
2: 네.
0: 와, 약간 이거 저 이펙트를 많이 좀 이제
2: 맞습니다.
0: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막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또 중년의 대표에서 나오신 우리 아, 뭐 목사님께서.
1: 저도 아이자 61 좋아합니다.
0: 알죠, 알죠.
1: 네.
0: 근데 어떻게 네. 들으셨을까요? 네.
1: 네, 그 아이자 61의 곡은 굉장히 세련되고
0: 네, 맞죠.
1: 아까
0: 네.
1: 말씀하신 그런 공간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실력과 더불어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0: 그쵸,
1: 생각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버클리 음대 출신입니다. 이제 찬양 사역자분께서.
1: 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접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이런 팀이 있다는
0: 아, 팀이. 맞아요. 네. 네.
1: 이번 노래도 오면서도 사실 뭐 하늘이 열리고라는 아이자 61 곡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0: 그래요? 마침 또 네. 전혀 저희가 짜지도 않았는데. 네.
1: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 하늘이 열리고여가지고
0: 아, 네,
1: 동일 제목이어가지고 어떻게 곡을 썼나 궁금해가 들어봤는데
0: 예.
1: 저랑 동일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쓴 곡이더라고요.
0: 예, 예.
1: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1: 너무 좋고 은혜 받으면서 왔던 곡이고 지금 들은 곡은 사실 처음 듣는 곡인데도 굉장히 익숙한 느낌도 있고 너무 은혜롭고 좋네요.
0: 근데 처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식 음원 발매가 된 곡이 아닙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음원으로 발매가 된 곡이 아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이게 아마 음원적으로 이제 공식 발매가 된 찬양이 아니라 예배 때 이제 그 원래 이제 해외 워십 곡을 번안해서 아이자 시티 1 버전으로 좀 공개가 된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로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
1: 네.
0: 음원 쪽으로는 아직까지 정식 발매가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1: 네.
0: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호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어떤 그 바라보는 그 찬양에 대한 관점과 또 취향과 또 그런 방향성을 좀 잘 좀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조혜중 목사님 어떤 곡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내 서랍 속에서 꺼내서 좀 전해 주실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곡 좀 꺼내서 선보일까요? 네. 네.

0: 네, 뭐, 제 연배 이상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네.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입니다.
1: 나의 등 뒤에서. 네. 여기에 질세라. 나의 등 뒤에서.
2: 분위기가 네. 반전되네요.
1: 어, 그렇죠? 어떤 찬양이고 또 어떤 이유로 좀 선곡하셨는지 궁금한데요.
0: 네, 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듣고 그때쯤 아마 나온 곡인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곡인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밴드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밴드부는 주일날 가끔 행사가 있어요.
1: 예.
0: 네,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그 베이스 기타 치는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1: 예.
0: 엄청 많이 맞았어요.
1: 아, 맞았다고요?
0: 네, 그때 뭐 밴드부는 거의 군대랑 비슷한 그런 군기가 있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주일 그 행사에 빠졌다고 정말 막 이만한 정말 강목보다 훨씬 큰 걸로 많이 맞았어요.
1: 아이고,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데,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이 찬양이 막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1: 아,
0: 나도 그 계열에 나도 이제 들어가는구나.
1: 격동의 고교 시절이었군요.
0: 네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저에게는. 네.
1: 일어나, 걸어라. 네. 굉장히 밝게도 많이 부르지만 네. 그때 당시 이 찬양 부를 때는 눈물 흘리면서
0: 네.
1: 일어나, 걸어라.
0: 내 힘만으로는 이 고난을 겪어내지 못해, 이겨내지 못했겠지만 나의 등 뒤에서
1: 할렐루야.
0: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아, 주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런 고백입니다. 네. 네.
1: 자, 우리 조희중 목사님께서는 피아 워십 버전을 또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피아 워십 버전도 정식 음원으로 발매가 되지 않았어요. 피아 워십이 또 예배 때 불렀던 부분이라 그 음원은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대신 약간 과거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아마 목사님 세대 때 이제 불렀을 법한 그런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7080 골든 가스펠 앨범에 수록된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네. 이 버전으로
0: 아, 기대되네요.
1: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거든요. 자, 조희중 목사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의미를 지니는 찬양입니다. 조희중 목사님의 서랍에서 소중히 간직되고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듣고 오시죠. 잠시만요. 다시. 네. 이거죠? 네.

0: 자,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1: 힘이 팍팍 솟아나는 것 같잖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요즘에도 많이 불리고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네.
0: 물론 요즘에는 좀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네. 이제 워낙 이제 세션이나 이렇게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곡의 느낌 자체는 좀 달라졌지만 그 가사가 지니고 맞아요. 있는 의미 자체는
1: 초창기에는 굉장히 느리게 많이 불렀었습니다. 네,
0: 변함이 없는 거. 네. 아, 우리 하은 자매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나의 등 뒤에서.
2: 네.
0: 아,
2: 저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어서 네. 정말 신나게 따라 불렀거든요 지금.
0: 아, 요즘에 근데 그 세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찬양을 좀 그 많이 알고 있어요. 어때요?
2: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왜냐면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시고 또 공예배나 수요예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요즘 찬양보다는 네.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네. 많이들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고등부 예배 그 현장, 그 고등부 예배실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와 제가 진짜 그래도 나름 곡을 좀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
2: 전혀 새로운
0: 와 너무 새로웠어 모르는 곡들이 계속 펼쳐져가지고 와 놀라웠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이제 못 따라가고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찹찹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자 아무튼 네, 귀한 찬양 한 곡씩 한 곡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년을 대표하는 우리 조희중 목사님께서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시금 이제 20대 또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하은 자매님께서 어떤 찬양을 좀 추천해 주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2: 아,
0: 어떤 곡 준비해 오셨을까요?
2: 이 찬양이 우리 피디님께서 처음 들어보실 법한 느낌의 네. 찬양이거든요.
0: 어떤 곡일까요?
2: 기프티드 네. 라는 팀 네.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에
0: 오늘 씨가 있잖아요. 오늘 씨.
2: 맞습니다. 네. 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이번 가장 최근 나온 앨범에 수록된 찬양이고요.
0: 예, 예.
2: 그 찬양이 저한테는 약간 결단 같은 마음의 가사로 다가와서 어허.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 예. 이런 결단의 찬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골라봤습니다.
0: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저는 저를 이제 처음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2: 아, 그러신가요?
0: 맞죠. 기프티드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들어봤는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기프티드가 이제 정말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찬양팀의 분위기를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정말 그 어떻게 본다면 풍성한 세션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좀 되게 그 담백하게 또 덤덤하게 부르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제이어스도 약간 그런 풍의 곡들을 이제 한 곡씩은 좀 발매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제이어스 뿐 아니라 이제 기프티드도 이번에 이 보컬을 보시면 이제 피아노 정도 살짝 나오면서 그냥 보컬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는 그 풍성함이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이제 감동으로 좀 전해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요즘 이제 청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이런 곡을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많이 또 이제 예배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서 많이 부르고 또 찬양하곤 한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프티드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이 찬양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아멘. 네, 기프티드였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뭐 그냥 너무 좋네요.
0: 아 너무 좋다.
1: 푹 빠졌네요. 네,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냥 푸른 초장에 네. 주님과 나와 단둘이 이렇게 쫙 거닐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 말고 이제 재림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감각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추천도 했었거든요. 방송 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재림이라는 곡도 한번 추천해드렸고 시간은 흐리고 이것도 한번 들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곡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하은자매님께 이 곡을 특별히 좀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2: 가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2: 네, 가사가 제가 이번에 찬양단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찬양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무도 예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그 가사가 저한테 되게 이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0: 네네네.
2: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무도 예비하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2: 네.
0: 그 바람을 담아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좋네요. 이제 정말.
1: 예.
0: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히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새롭게

0: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러니까 절제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절제하고 오롯이 그 가사를 정말 그 본인에게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좀 애를 썼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도 그 은혜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희종 목사님의 추천 찬양이 남았거든요. 어떤 곡을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1: 네. 네, 두 번째 곡은
0: 서랍 속에서 또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었던 네, 뭐, 그 찬양. 네.
1: 이런 분위기라면 약간 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곡을 가져올 걸 하는 장난스러운 마음이 좀 올라오네요.
0: 어떤 찬양인가요? 네, 기대가 됩니다.
1: 또 오래되긴 했지만 다들 네. 아실 만한 곡입니다. 네, 스바냐 3장 17절.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0: 너희 가운데 계시니.
1: 네. 네. 이 찬양도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곡이고요.
0: 예.
1: 이 곡은 제가 한 3일 정도 연속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0: 3일 동안 계속해서?
1: 3일 동안. 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0: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네. 세대별로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했을 때 저는 딱 생각하는 찬양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찬양을 생각하는데 이 찬양은 아닌 거잖아요.
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0: 네. 그 곡을 이제 3일 동안 계속 불렀던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네.
1: 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0: 아.
1: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0: 예.
1: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 아닌 것 같고
0: 예.
1: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사랑해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나 같은 걸 좋아하실까? 그런데 가사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그 단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0: 어허.
1: 그래서 이 찬양을 3일을 불렀는데 3일째 되는 날 정말 이것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전가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춤추고 계시구나.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이 찬양을 통해서 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0: 아, 그러면 인정이 되지 않아서 3일 동안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1: 그렇죠.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이게 인정이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의 찬양이든 나의 입술의 고백이든 계속해서 그것을 선언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심령의 어떤 감동으로
1: 네.
0: 동의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는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당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 아멘으로 의지적으로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0: 자, 조희종 목사님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추천해 드리는 중년 대표 목사님. 목사님께서 소싯적 열심히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들으시죠.

0: 우린 이런 존재죠, 목사님?
1: 네, 그렇죠.
0: 네. 하나님께서 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즐거워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건 당연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이것은 의심이 갈 때가 많거든요.
0: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네, 우리 맞아요. 때문에.
1: 맞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극등방송 청취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이제 감동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요. 네. 뭐 물론 요즘 다음 세대가 원하는 풍의 곡의 느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가사의 고백은 또 이 말씀의 감동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존감으로 탈 녹아들면 참 좋겠다 싶은. 네네. 그래서 작아지지 말고.
1: 네, 맞습니다.
0: 항상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좀 든든히 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은 자매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2: 아까 목사님의 간증과 그게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0: 예.
2: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되게 자존감이 흔들리잖아요. 예. 취업이나 이런 진로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신앙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이 찬양을 잘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감동과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렇고요. 네.
0: 요즘 뭐 다음 세대뿐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 요인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이제 셈하고 또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자존감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 사랑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견고하게 하루를 또 일상을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목사님 세대 때와 이제 하은 자매님 세대 때 어떻게 본다면 중간에 있는 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출근길에 오면서 들었던 찬양인데 그 찬양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나누면서 좀 일부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소개해드렸던 찬양 이제 또 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영상 링크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보물상자 네, 보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그 곡의 감동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끼워서 좀 저도 이제 제 서랍 속에 있는 찬양을 하나 좀 끼워서 좀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2: 기대됩니다.
0: 만나워십이라고 네, 만나교회 찬양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나요원 목사님이라고 찬양 인도자가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만나교회 새벽기도회 그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회가 있었어요. 2024년에 그래서 그 새벽기도회의 주제 찬양으로 작사 작곡한 찬양이거든요. 물들어라는 곡입니다. 이제 물들어라는 이 찬양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1: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네.
0: 주님 사랑에 물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물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아무튼 오늘 귀한 찬양 소개해 주신 각 세대의 대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20대 대표 우리 하은 자매님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중년이여 네, 중년 대표 우리 조혜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또 귀한 찬양 서랍 속

0: 책에서 꺼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이 시간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키워드는 여호와입니다. 네, 샵 9330번 여호와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오늘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씨앗 이미지도 챙겨가셔야죠.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물상자라고 보물 신청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네 곡 플러스 이 물들어까지 다섯 곡 여러분께 영상 링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찾아뵐게요.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드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아멘. 자,

귀한 말씀으로 또 성경 여러분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 그 헛된 마음들을 말 그대로 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복된 7월 8일 수요일 되기를 응원하면서 자 사랑의 드란 2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드란 2부 순서 또 풍성한 찬양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신청 찬양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 키워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여호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구절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샵 9330번으로 또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의 선물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다물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여호와 또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1부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제 내 서랍 속 보물상자 소개됐던 찬양들 이제 다섯 곡이죠. 이제 원래는 네 곡인데 제가 또 슬쩍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곡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그 영상 링크 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샵 9330번으로 보물 네, 보물상자 보물 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는 동안에 자 특별한 찬양 또 한 곡 나누고 올게요. 디아코니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시편 98편인데요.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네, 김평강이었습니다. 고난이 축복되게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신청 찬양이었어요. 오늘 귀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675번님께서 하나님께서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사역하는 딸이 좋아하는 고난이 축복되게 찬양 신청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0675번님의 신청 찬양 이 시간 감동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귀한 위로와 격려 또 용기의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은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 찬양 나눴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여호와잖아요. 오늘 기도문 키워드가 여호와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9330번 여호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씨앗 이미지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찬양 있으시다면 이제 주저 마시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입니다. 자, 소낙비가 쏟아지는 수요일 더위를 식혀주는 비라서 참 감사합니다. 평소 좋아하고 즐겨 듣는 야곱의 축복 찬양 듣고 싶습니다. 비가 잠시 멈출 때 이 찬양이 이곳에 울려 퍼져서 힘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또 담비 같은 감사 제목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청주 육거리 시장입니다. 샬롬 하고 문자 주셨어요.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이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두시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이 그곳에서 울려 퍼지면서 오고 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3013번님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신청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과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을 때 저는 이 찬양을 꺼내서 듣고는 합니다. 또 불러보기도 해요 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지친 우리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이

두 곡의 찬양,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이 두 곡의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서하얀입니다. 야곱의 축복 각각 들으시죠.

아멘, 아멘. 네, 야곱의 축복 함께 들었고요. 앞서 들었던 찬양 홍지승이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렇게 두 곡의 여러분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더 신청 찬양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제한되는 관계로 한 곡만 딱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찬의 섬김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글에 음유를 입힌 이제 주님 고대가 지선님의 버전으로 듣고 싶습니다. 뭐 신청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곡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6004번님께서 신청하신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그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많은 부재와 결핍 속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없음의 조건들 속에서 여호와,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 삶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잠언 18장 10절

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 여호와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여호와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특별히 내일은 2부 시간에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1부가 좀 신천 찬양으로 진행될 거고요. 2부가 또 특별한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 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 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안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00회 이상 나옵니다.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61절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42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203절에 걸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37절 한 구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3회에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일컬어 잠언서 24장 5절 6절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천국의 열쇠로 비유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지만 내가 땅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매고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서 3장에서 나오는 이제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평강이 오려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4절에도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진리와 인자를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되면 모든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대로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의 재물과 또 여러분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절 2절에 마음의 평강의 복이고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복을 5절 6절이 말씀하고 있고 또 7절 8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재물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복을 말씀할 때에 이어지는 단어

0: 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 3장 13절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의 이익이 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위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으면 칭찬을 듣고 또 잠언서 11장 3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에 209회 반복되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고 적용하는 지혜자가 되셔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최진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연대가 이뤄낸 결실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인권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압박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외교적 만남의 최우선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삼 공동대표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자유를 빼앗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 양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나누는 상호 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0: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미국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6주 동안 목회자를 서로 파송하며 사역 현장을 나누는 코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국 목회자 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목회자들은 미국 교회를, 미국 측 목회자들은 국내 사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과 방문단은 지난달 미국 현지 연회에 직접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김성복 감독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온 선교 협력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배울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연회 대표단은 형식적인 문서와 구호에 머물던 기존의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목회 현장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류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 지킴시민연대는 어제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심 중심 상권의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다음 세대 교육 환경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법원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추가 서명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산하 목회자들과 일반학과 교수 10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 백석연수원에 모여 6박 7일 동안의 집중 영성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메마른 지식 위주의 강단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스스로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실제적인 복음의 결실로 이어져 백석대에서는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학생을 전도해 올 1학기에 2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동민 백석대 신학부 총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지식 이전의 영성으로 교계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배려와 융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조직 내부 정비와 더불어 한중 기독교 교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동안 막혀있던 대중국 공식 선교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도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교단 연합대표단은 다음 달 16일 명성교회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등 주요 연합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2: FEBC 신앙 칼럼.
3: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가장 목마르게 하는 숫자를 9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9는 거의 다 채운 것 같지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한 칸만 더 채우면 10이 될 것 같기에 사람의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텐데, 조금만 더 성공하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그 자리에 도달해도 또 다른 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채워도 채워도 끝없는 갈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0: 는 이사야 55장을 통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왜 우리는 늘 목이 마를까요? 돈과 성공을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값을 치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FABC 신앙 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

장마 기간이라 습도가 높네요. 몸과 마음 날씨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밝음을 찾을 필요가 있답니다. 밝음,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는 요자를 붙이는 것이라면서 밝게 웃으셨는데요. 무슨 뜻인가 들어봤더니 사람들의 고민이나 걱정, 염려는 어떡하지? 무얼 하지? 인데 기도는 이것에 요자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무얼 하지요? 고개가 끄덕여지시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에 여운이 길게 남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 염려들 오늘 우리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께 어떡하지요 함께 물어봐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실 텐데요.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고 들어오셔도 더욱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나는 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간단하게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전화라고 보내시면 연결해서 통화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들 고백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거나 또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세요 하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응답 받으신 분들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또 소개해드립니다.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목사님은 늘 천안에서 오셔요. 먼 거리에서 오시죠. 오늘도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소망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병들어 있거나 혹은 물질의 문제로 힘들거나 또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과 현실이 권고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거나 고난 속에 살기 위해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 속에는 번영과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0: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해서 변화를 주는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거두리라. 삶의 번영과 성공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번영과 형통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곤고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울고 있지 말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번영과 성공, 승리와 형통의 삶을 말씀 묵상을 통해 누리리라 결단하는 복된 소망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며 번영과 번성과 형통이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모든 원리와 약속을 담아두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며 매일 읊조리고 사자처럼 포효하기로 결단합니다. 현재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각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아립니다. 긍휼하심을 바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문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와 질병에서 놓여 강건할 지어다.
1: 아멘.
0: 문제 홍해는 갈라질 지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오늘 평지가 될 지어다. 귀한 사역을 물질로 섬기는 전파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중보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며 보내신 모든 일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오늘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알미라는 것 잠깐 모두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네요. 939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남편분 골수염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최명훈님이신데요. 골수염 수술 하셨네요. 급성 골수염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을 1차 수술했고 고름멍울이 발생해서 6월에 2차 수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고름이 나와서 오늘입니다. 전신 마취 후 3차 수술을 합니다. 지금껏 병의 근원이 되는 균을 못 찾았는데 오늘 수술 후에는 균을 반드시 찾아서 남편에게 꼭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이번 수술을 통해 뿌리까지 균을 뽑고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입술로 시인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9393번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소원의 기도를 오늘 요청하셨어요.
0: 네, 구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알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데 사실 육신이 연약해질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에 말씀이 심길 때 반드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반드시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9393님 사랑하는 남편 우리 최명훈 씨의 이름을 주께 알려드리고 또 올려드립니다. 골수염 수술과 회복을 위한 중보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급성 골수염으로 말미암아 왼쪽 엄지발가락을 수술해

0: 했는데 다시 고름이 생겨서 6월 달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고름이 나와서 오늘 3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병의 근원이 되는 균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수술 이후에는 반드시 균을 찾아내서 남편에게 꼭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기를 아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께서 살펴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최고의 수술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은 의사가 할지라도 치료자는 우리 아멘. 주님이시라는 확신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함께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필요하다면 꿈속에서라도 남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은총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최명훈 씨를 묶고 있는 모든 질고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균은 발견되고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강건함을 힘입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내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기적을 보이실 줄 믿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1, 2차 수술 감당하고 또 3차 수술까지 맞이하면서 몸과 마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예수 믿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우리 9393번님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1040번님인데요.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갑상선 암 전이로 퇴사하고 지난주에 수술 잘 마쳤습니다. 가정의 생계 때문에 걱정인데요. 네 아이들이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 안타까운 기도 제목. 그렇지만 또 감사가 같이 섞여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1040번님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사실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모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데 또 안타깝게 갑상선 암 전이로 인해서 이렇게 퇴사하시고 또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힘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도 속히 부흥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1040님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귀한 사모님이십니다. 갑상선암 전이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지난주에 수술도 마쳤습니다. 주님, 가정의 생계 문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게 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구속으로 이루신 그 풍성함이 귀한 가정,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귀한 교회에 넘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귀한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귀한 가정의 귀한 어린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가는 길을 지도해 주옵시고 저들의 앞날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 주의 돌보심과 선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목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우리 사모님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긍휼 베푸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신경 쓰고 직접 개입

0: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우리 1040번님이신데요.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취자분들, 1040번님,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랄게요. 91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정영필을 만나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뇌경색으로 누워있고 욕창이 생겼습니다. 새살이 돋고 말도 다시 트이고 신경과 세포 그리고 모든 근육과 혈관이 다시 살아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정영필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을 지금 마음 아파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9187번님의 기도 제목이세요.
1: 네, 참 간절함이 들어있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0: 아멘.
1: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정영필 씨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9187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정영필님을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고 또 욕창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신 대로 새살이 속히 돋고 말도 다시 트이며 신경과 세포 모든 근육과 혈관이 다시 살아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병상을 찾아가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새 생명으로 저의 온 육체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강건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영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새 살은 돋을지어다. 말은 다시 트일지어다.
0: 아멘.
1: 신경과 세포 근육과 혈관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0: 아멘.
1: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주님. 9187번님,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지켜봐요. 510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덕각 형님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형님께서 어깨 수술을 하신 후에 현재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 누리며 직장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내용이 너무 따뜻해요.
1: 네.
0: 다시 회복되어서 직장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십니다.
1: 네, 오늘 어쨌든 이게 참 질병 회복을 위한 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나는 너의 의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형님을 위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510 하나님, 직장에서 만난 우리 덕각 형님을 위해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어깨 수술하신 이후에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주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며 직장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 귀한 가정과 삶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할 수
0: 아멘.
1: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믿음의 중보로 나아가는 우리 오하나 공 하나님의 모든 삶의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0: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형님께서 회복이 잘 되고 직장 생활 함께 하시면서 또 그 직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실 때 여러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5101번님 간증 있을 때 저희들에게 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6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키르키스탄에서 사역 중에 있는데 가정이 함께 살기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다차 마을에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이 나왔어요. 저희는 그 집을 꼭 구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한 자금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키르키스탄. 네,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족이시네요. 네,
2: 선교사님이신가요?
1: 네,
2: 네, 좀 먼 지역에서 사역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가정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1069님 키르기스탄에서 사역 중에 있는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정이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차 마을에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아멘. 없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옵시고
1: 아멘.
2: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간증되게 역사하시고 주님.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1: 아멘.
2: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 멀리서 올려준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현재 사역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1: 아멘.
2: 재정의 문은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1: 아멘.
2: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일꾼들을 보내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251번님이신데요. 윤성난 장로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무지우반증 수술 후에 염증이 생겨서 2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그때 요청했었는데 현재는 거의 치료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소망 가족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교회 신무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네, 오늘 이 감사가 도장을 찍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침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장 찍어놓으면 이제 절대 변개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모든 과정들에 감사하고 주께서 완전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저희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이신데 사명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025 하나님 윤성란 장로님이십니다. 지난 2월에 무지유반증 수술 후에 염증 생겨서 또 기도를 요청했었는데 이제 치료의 능력을 바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의 회복되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완치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감사가 주 앞에 확증이 되고 도장 찍는 것이 되어져서 다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을 온 육체에 누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목사님을 도와
0: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조가 아, 네. 못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장로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함께하시는 증거들이 따르도록 역사하여

0: 아멘. 영광과 모든 찬송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2개월 동안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또 2월 달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깨끗하게 회복이 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여러 가지 일들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랄게요. 122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최주환 장로님이 담관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식은땀과 저혈압 증세로 응급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아들을 며칠 전에 하나님 품으로 보내셔서 몸과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치유와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참 힘든 일들을 며칠 사이에 겪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0: 네. 그 잠언서에 보면 우리 심령이 약해지면 누가 어떻게 육체를 치료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육체적 연약함도 문제지만 심령의 고통과 아픔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부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우리 장로님 영과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또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다시 힘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1229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최주환 장로님을 위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담관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또 식은땀과 저혈압 증상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아들을 먼저 보낸 그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멘. 주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1: 아멘.
0: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1: 아멘.
0: 우리 최주환 장로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에서도 놓여 자유함을 누리고 이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며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장로님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성령의 위로와 풍성한 사랑이 귀한 장로님을 덮어주시고 보혈로 만져주시기를 선포합니다.
1: 아멘.
0: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아버지의 건강 또 어머니의 건강 옆에서 지켜보시며 함께 보듬으시는 우리 1229번님도 힘을 내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779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김영달 집사님이 축사 지붕 수리하러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네요. 현재 2차 수술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집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되고 치료도 잘 받아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뼈에 이상이 생긴 수술이라 힘든 수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네요.
0: 그러게요. 아유, 이게 담담하게 써 보냈지만 이게 얼마나 큰
1: 네,
0: 일입니까.
1: 네.
0: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김영달 집사님에게 온전히 임해서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또 병든 육체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7797님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김영달 집사님이 축사 수리 중에 이렇게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2차 수술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의사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이 주장해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 건강한 육체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팔이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약속 하셨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도 이미 다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의 치유도 함께 있는 것을 믿사오니
1: 아멘.
0: 치료의 주님 깨끗하게 회복하셔서 온 육체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말씀 붙잡고 7797번님의 기도 제목 김영달 집사님을 위한 기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술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3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을 5733번님께서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네. 하셨어요.
0: 네,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영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그 이름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5733님 영적인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우리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5733님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어떤 이야기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묶이고 몸이 묶이게 되죠. 그렇지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묶임 바 된 우리 5733번님을 함께 크게 응원합니다. 698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친구인 김금숙의 남편 이은종님이 4월에 폐암 수술을 받고 6월 23일에는 성대암 수술을 하고 병상에 있습니다. 이분이 병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또 모든 질병이 치료되도록 친구 김금숙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친구분 김금숙님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0: 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고 특별히 불신앙의 그런 악한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이은종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6981님 친구인 우리 김금숙님의 남편 이은종님을 위해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연이은 큰 수술로 인해서 연약한 육체로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회인 것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도 허락하여 아멘. 주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이은종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를 통하여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0: 없어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인 우리 김금숙님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간구와 기도로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병상에 있는 시간이 참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역전의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김금숙님 친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서시기를 바랄게요. 064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팔 골절로 생활하기 힘이 듭니다.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이라 더 힘든데 빨리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라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팔을 골절 입으셨네요. 또 주로 사용하는 손이라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회복을 위한 기도와 또 아드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0: 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하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연락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0642님 팔 골절로 인하여서 생활이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손이라 더 힘든데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치료의 능력을 바라여 주옵시고 모든 골절이 속히 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이 하나님과 일 사이에서 언제나 일을 더 먼저인 것 같아서 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안에 있는 온갖 보화와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 0642번님 너무나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아드님이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라고 할 때마다 아마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기도로 묵묵히 지혜롭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굳건히 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항상 극동방송을 청취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이 맥이 빠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능력과 크신 권능을 의지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이 빠진 온 몸에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1: 아멘.
0: 주님, 몸에 힘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신 활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익명으로 보내셨지만 지금 저희가 아멘으로 같이 응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9734번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소망의 기도를 부탁했던 아들의 직장 조장님이 계시는데 아내분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치료하다가 두 달 일찍 조산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힘든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상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조산한 가정 우리 산모와 아이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하셨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734님 특별히 직장 조장님의 아내가 혈압이 높아져서 두 달 일찍 아이를 조산했는데 출산했는데 산모와의 모두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이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9734님에게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0: 산모와 아이 모두 강건함으로 아멘. 회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습니다. 힘과 능을 더하시고 강건할 지어다. 아멘. 강건해질 지어다. 건강해질 지어다. 능하신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저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문자를 보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시작된 줄 아멘. 믿사오니 믿음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 우리 다 하지 못한 기도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함께해 주신 우리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어떤 인생의 문제든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멘. 승리하시는 오늘 남은 오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과 미래와 우리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상을 향하여 서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가 사라진 시대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사실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아휴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오늘 또 왜 이렇게 습한 거야, 더워 죽겠네, 이런 말들이 사실 습관처럼 튀어나옵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쇼츠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뭐 맛있는 음식들도 엄청 많고

막 멋진 여행지도 엄청 많고요. 이 신박한 제품들도 굉장히 넘칩니다. 소위 인싸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그 알고리즘이요,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아니 그렇게 볼거리가 많고 누릴거리가 많은데 현대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하고 피폐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검사를 해보면

이 안 좋아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웃음이 나오겠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면, 뭐 예를 들면 부족한 돈이 채워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겠냐라는 거예요.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족한 돈이 채워지는 것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나는 엄청 행복해야 돼요. 영원토록 행복해야 돼요. 계속 행복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아, 행복에는 그 진짜 조건이 환경이 아니었구나. 상황이 아니었구나. 조건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엔진인 감사가 고장나게 되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1년에 세 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여러분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었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 너네들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앞으로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메말려 버렸는지에 대한 그 원인들을 좀 찾아보고 세상에 주는 가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감사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의 엔진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끝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없다라는 건 단순히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내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치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고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아주 초자연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쓰여졌던 출애굽기 23장이 기록된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난 후거든요. 남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 두 번 겪을까 말까 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혜들을 이들은 지금 3, 4개월 정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습니까? 아니에요.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은 조금만 목이 마르면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느니,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먹었다더니,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느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루하루의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요,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를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쾌락 적응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극이나 환경이 주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차를 사면 한 달은 행복한데 두 달째부터는 그냥 이동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며칠은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행복하지만 이내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호의가 어느 날부터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 이게 헤도닉 어댑테이션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출근길에 구걸하는 노숙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5,000원씩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1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에게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머니에 지갑을 두고 와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돈을 못 주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러자 그 노숙인이 이 사람의 옷소매를 턱 붙잡더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봐요, 오늘 내 5,000원 왜 안 줍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지 못할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호의였는데 그것이 1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어느새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노숙인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내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노숙인처럼 하나님 옷댕이 붙잡고 막 왜 내 정당한 권리 안 줍니까? 원망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감사의 결핍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핍은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만족을 모르니 늘 쫓기듯 불안하고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감사의 결핍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치명적인 한계와 거짓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불평이 나오는 건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자산을 늘리면 내가 불평이 나오지 않을 거야. 내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겠어. 그럼 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더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면 정말 그 마음에 영원한 감사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나 할리우드 스타들 막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 자산가들의 기사를 접해보면 씁쓸할 때가 참 많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완벽한 인싸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마약이나 쾌락에 의존하다가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이나 성공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명사형 단어인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가 결합된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힘으로 얻어낸 성취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를 발견할 때에만 터져

나오는 본질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를 바라보며 카리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바라보며 내 노력과 소유로만 그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만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은 임시방편일 뿐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규류를 쫓아가는 걸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난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한 착각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문이 닫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미 내 삶에 부어진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농사가 잘 되니까 파티해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건 모든 열매와 수확이 그들의 노력이나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며 인도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나 내 노력에 머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아,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큰 사고로 시력과 두 손을 모두 잃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절망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눈 대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손이 없어서 남들처럼 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입술에서 원망 대신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님, 두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근데 그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제게 없는 것보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비록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이고 이번 달 카드값 낼 돈이 없으며 건강검진 결과는 안 좋게 나오고 자녀 취업은 떨어지고 집값은 폭락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광야의 상황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단 0.00000000001%도 없는 상태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 것 같으세요? 땅바닥을 향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에는 탄식밖에 안 나오지만 시선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뚫고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진짜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유카리스티아, 진짜 감사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송명희 시인은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평생을 심한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럽게 쥐어짜야 하는 아주 처참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인생은 실패작처럼 보였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돼야 마땅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놀라운 고백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몸을 막 꼬아가면서 연필을 쥐고 써내려간 그녀의 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시 아닙니까? 나.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요, 재물도 없고요, 남들이 다 가는 학교도 가지 못했고요, 육신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고백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사지가 멀쩡하게 살고 있어도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를 이 부끄럽게 만드는 이 위대한 고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는 탄식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선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영안이, 그녀의 영안이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카리스를 발견했기에 그녀는 그 뒤틀린 육신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카리스티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그 마음에 늘 불안과 공허함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유혹하며 우리를 쾌락과 소유에 덫에 빠뜨리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가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던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카리스, 세밀한 은혜의 결과였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가슴을 졸이던 순간도 있었고요.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지새웠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결국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버틴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눌 때에 너만 기쁨을 누리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0: 계세요. 어떤 분이 선물을 받고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 감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더 마음 뭉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입니다. 불평한 조건을 찾으면요 만 가지도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숨소리 하나 오늘 건강한 걸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송명의 시인이 그 뒤틀린 육신을 가지고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영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반기라는 새로운 6개월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엔진을 켜고 여러분들은 하반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장난 인생의 엔진을 털털털거리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의 엔진을 장착하고 힘있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의 알고리즘을 깨뜨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딱 두 가지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 아침의 그 첫 열매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막 뉴스나 SNS나 주식창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 6개월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려보거나 기록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백하는 거죠. 지나온 상반기에 대한 마침표일 뿐 아니라 다가올 하반기의 그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겠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신호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우리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구원과 부르심, 소명 같은 성령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지만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존 루터의 아름답고 찬란한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찬송가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가운데 1번 전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전주곡을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5번 A메이저 괴혈번호 219번 가운데 3악장 론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총 5곡의 바이올린 콘첼토를 남겼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긴 바이올린 콘첼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터키풍이다라는 부제가 붙어있기도 한데요. 모차르트가 19세에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당시 짤츠부르크 궁정의 악장으로 활동하면서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5곡의 협주곡 가운데 가장 성숙하면서도 서정적인 대비와 또 유머와 우아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3악장은 우아한 미뉴엣풍으로 시작을 하는데 론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계속 순환해서 나타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터키풍이 바로 이 3악장의 주제 때문에 유래된 부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의 그 터키풍을 모방한 그런 리듬과 액센트가 특징인데요. 사막장에 등장하는 그 터키풍의 주제가 디라란 딴딴따란 그 뒷부분에 액센트가 붙는 뒷부분이 좀 이렇게 강박처럼 강조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에서 유래한 터키풍의 주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첼토 5번 A메이저 괴혈번호 219번의 사막장 론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5번 A메이저 괴헬번호 219번의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1막에 나오는 내 이름은 미미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니콜카의 음성,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일막에 나오는 내 이름은 미미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약.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여러 경로 가운데 화물이 오갔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양강도 인근의 13군데에서 밀수 활동이 감지됐다고 하죠. 앞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 만큼 감시망을 피할 요량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몰래 오간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촘촘한 감시 속에 그 눈을 피해 물자를 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뇌물과 거짓이 난무할 수 있는 억압과 폐쇄된 환경 속에서 우리 북녘당 가운데 참 진리와 자유가 선포되고 그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마부계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좋습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까지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보혈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퇴근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북한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누리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봐야겠습니다. 맞아요. 8041님. 요즘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 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죠.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그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8

1041님께 오늘의 그 첫 선물 함께 할게요. 이 시간에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8958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운전 중에 우리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성에서 배달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면서, 수요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신 우리 성남에서 참석하신 0543님 감사합니다. 0680님도 저희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인천에서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른 그 은혜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와, 이미 작은 그 통일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소망을 품는 게 이미 그 공동체에 있더라도 갖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기도까지, 그런 마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0680님 보내드릴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0084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무얼 하며 또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이번 주부터 북한 상식,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 땅에 대해서 한 뼘 한 뼘 또 특별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상식으로 이렇게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2772님, 또 하얼빈에서 와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신 분, 그리고 전주에서도 와주셨는데 의정부에서도 오셨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이 지역과 관련된 퀴즈인데 아직 여기에서는 이 정답인 이 지역에서는 출석 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상식 퀴즈에서도 처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식,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 제가 요거를 그래도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관식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준비한 보기를 같이 내어드리면서 요 정답에서 출석 인사를 같이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 최소 그 첫 다섯 분께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선물 같이 꼭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 1번 울산, 2번 제주, 3번 광주. 평소에 여기서 그래도 많이들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깁니다. 날씨도 자주 전해주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가신 건가요? 울산, 제주, 광주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가장 조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곳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 두 뼘 상식 퀴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서 가장 적게 계실지

이곳으로 우리 여름맞아서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울산일지, 제주일지, 광주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신청 찬송으로 문자 보내주셨던 찬양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신청 찬송이었던 오신실하신 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살고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직 못 찾았어요. 1번이 울산, 2번이 제주, 3번이 광주. 우물정 10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171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전은 제가 보니까 500여 명이 계신 거 보니까 뒤에서 다섯 번째, 우리 앞에서 12번째, 그래도 500여 명이 계시대요. 그리고 0906님도 도전을 해주시면서 극동방송으로 태교 삼아서 보혈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오늘 첫 찬양에 크게 태동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와 함께 우리 보혈 찬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답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까지만 정답을 받아봤어요. 정답은 이 세 가지 북이 울산, 제주, 광주 중에서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조금 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울산. 그러니까 제주가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 울산이 4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요. 광주는 그래도 10위예요. 10위. 500여 명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 첫날 나눴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3만 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 안팎의 인원 중에서 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적은 인원이죠. 그 가운데 또 선물 당첨자를 몇 분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퇴근 중에 보내봅니다. 정답이길 바라면서 제주! 라고 해주신 우리 새싹회원 6642님 같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원에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싹회원이신데 그동안 참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싹회원만 선물을 받으시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아닐까요? 하시면서 9318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랑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 마음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제주도만 보내주셨던 1541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제가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주에서 보내실 때 제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제주인 줄 알거든요.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혹시나 제가 놓친 우리 제주분이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지금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상식은 오늘은 그 두 뼘씩 좁혀가는 또 시간 드리니까요. 두 번째 상식까지 바로 함께 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금 이곳에서 어디에 살고 계실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먼저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 가운데 어디서 왔나요? 고향 이야기.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이 또 북녘의 곳곳이겠죠. 함경도, 양강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 남포, 기타 등등. 그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인데요. 가장 많이 오신 그 고향이 어딜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고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오셨거든요. 이것도 보기까지 내어드려야겠죠.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평안남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평양에서 많이 오셨을까요? 양강도인 것 같아요. 8845님 보내주셨는데 양강도가 2위입니다. 5분 중에 한 분꼴로 양강도에서 오셨고요. 신의주로 찍어봅니다. 우리 주관식으로 냈어도 많이들 맞춰주셨을 것 같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고향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철원입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와서 제주에서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상식을 도전해 주셨어요. 1번 평안남도인 것 같아요. 평안남도를 도전해 주셨고요. 한 분은 평양이라고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도전,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나왔을지를 볼 수가 있어서 힌트가 되지만 헷갈릴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특히나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이 지역이 유독 많긴 했습니다.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점심부터 은혜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906님 반갑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와, 파리사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3199님, 정답!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의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저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온 탈북 뉴스를 보시면 위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의 뉴스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요 아래쪽 북강원도나 저 황해도 쪽으로 오신 분들은 뉴스가 가끔 보시죠. 이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살고 계셨던 대부분의 고향,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신 간증이나 아니면 뭐 접하신 콘텐츠 가운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평양이라고 답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함경북도도 많으시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준비한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에서 제주 엔팜 제주 청사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마지막으로 그 도전을 받아보면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탈북 아이들 합창을 가르치면서 함경도 출신의 아이들과도 함께했던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5770님. 정답 함경북도인가요 하셨는데 정답이 함경북도가 맞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군가를 만나면 물어보는 게 어디서 오셨어요? 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서로 마주하고 나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오늘의 상식, 정답은 함경북도.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 10분 중 거의 6분이 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강도가 5분 중 1분, 함경남도가 10분 가운데 1분, 10% 정도 되고요. 아까 부모님의 개성이, 부모님의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개성의 고향인 분들이 0.1%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하시면서 이

1234님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도전해주셨던 이렇게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밀수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또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주민분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기가 쉽고 외부 문화를 접하기가 쉬워서 탈북을 결심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퀴즈 풀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 3시경에 일어나 극동방송에서 자주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2739님 와, 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답을 보내주신 우리 8105님은 내일 다시 도전해주세요.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7750님 아멘. 이렇게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도의 한 줄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우리 당첨자분들은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의 상식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함경 북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레위기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족제비,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부치, 왕도마뱀, 벽도마뱀,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진 경우 나무든 천이든 가죽이든 삼베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또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니 그 물건을 물에 담가라.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다. 그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지만 이 주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몸에 닿으면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파종할 씨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로 기어다니든 여러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1장 29절에서 4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인생의 여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여백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약속이 늦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여백 속에서 가장 큰 일을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나오미라는 성경 속 인물을 아시죠?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기쁨이라는 이름 대신에 쓰디쓴 인생이라 뜻하는 이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성경은 한동안 조용해요. 기적도 없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며느리 루시 드레나가 이삭을 줍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만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던 그런 여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만남 하나가 이어져서 결국 다윗왕의 가문이 세워지고요. 훗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내 삶이 이 나오미의 그 시점처럼 멈춰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했지만

만 조용하고 애썼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시간을 공백, 여백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여백에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고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블렌딩 노트에 완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이고요. 2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2시의 기쁨. 네. 두끼 극동방송 최정민입니다. 아, 우리 인생의 여백. 아, 그렇죠. 이거 여백 견뎌내는 거 보통 내공으로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고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봤는데 그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하실 것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공백이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아, 내 삶에 너무 큰 빈칸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백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오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여백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또 제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자, 5811번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

한다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 건네주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주님 정말로 준비된 자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자가 되려면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지금 5811 성도님의 그 얘기처럼 그런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자, 비가 오늘 이 방송이 진행되는 청주 중계소 이 본부에서는 비가 좀 많이 와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떠신지 지역별로 좀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운전하시면서 차량이 통제되는 지역이나 또 위험한 지역들은 문자로 좀 알려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또 교통 리포터가 되셔서 현장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침부터 꽤 많이 왔었는데 이곳 청주는요. 여러분들 계신 뭐 대전, 천안 그곳은 어떠신지 소식 전해주시고, 또 이제 충주에서도 방송이 잘 들리기 때문에 충주나 음성, 증평, 괴산 그곳은 또 현재 날씨가 어떤지 강수량이 어떤지 각종 소식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교회들도 피해가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그런 기도 제목들은 없으신지, 모든 얘기는 우물정 9330입니다. 받는 번호란에 샵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들 그냥 보내드리지 않죠. 자, 많은 것들 준비하겠습니다. 선물 나눠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찬양 이어서 좀 더 듣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늘 그림 퀴즈 있습니다. 자, 그림 퀴즈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림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작가가 예쁘게 그린 그림이 하나 가요. 그 그림을 보시고 성경 속의 단어를 맞히시는 거예요. 자,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림

네, 러브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곡과 찬송과 이어지는데요. 충주 소식을 전해오신 3104번이 문자를 보니까 충주는 아침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엄청 많이 오고 있대요. 간신히 퇴근하셨다고. 오, 이 시간에 퇴근을 하시는 정말 부러운 직장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침 일찍 출근하셨을라나요? 아무튼 네,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충주 소식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괴산에서도 2942번님이 오늘이 괴산 장날이에요. 아, 여기 오늘이 장날인 거 보니까 3일, 8일 장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온다고 아이고 이러면 또 장날에 장사하시는 분들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수요예배도 걸어가야 하는데 아이고 교회 갈 때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2942번님이 괴산 소식도 좀 전해주셨고요. 자, 대전 유성구에서는 4356번님께서 유성구도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답니다. 아이고야, 이게 가물었을 때 비가 오는 게 참 은혜고 또 감사한 일이긴 한데 또 이게 너무 많이 오면 불편해지거나 혹은 또 다른 좋지 않은 일들도 이어지면 안 되니까 부디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평과 음성은 또 없는지 천안에서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그쪽 소식은 또 어떠신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퀴즈 이어집니다. 그림 두 글자 보내시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이 말하는 성경 속의 단어를 맞히시면 김치 3종 세트가 선물로 나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듣고 왔습니다. 2시 21분 현재 되고 있고요. 자, 극동방송 2시의 기쁨 두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림 퀴즈를 지금 푸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어렵다고 오답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오병이요, 뭐 창을 고르는 사람, 뭐 기타 등등의 오답들이 현재 도착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궁금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물정 9330번으로 그림, 네, 그림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림 하나가 가요. 이화선 작가가 그려주신 그림인데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한 단어를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다. 네, 그런 그림인데요. 오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병사들이 있고, 네, 그 옆에 창이 세워져 있는데, 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맞히실 수 있는데, 그림 한번 봐보세요. 병사가 있고 창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몇 개인지 세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알려드린 건데.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번 보내주시면 저희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네,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김치 3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뭘지 그림이라 먼저 보내주시고. 자, 충남 서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늘엔 구름으로 다 덮여있지만 땅은 다 말랐대요. 후덥지근한 습기 때문에 찬 날씨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좀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 밖을 조금 청소하고 있는데 얼마나 후덥지근하든지 날이, 그렇죠? 네. 자, 인천 소식도 전해오신 분도 있는데 1009번. 인천은 아침에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비는 안 오지만 후덥지근한 날씨가 사람을 좀 지치게 하네요. 네,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그렇죠. 이게 습도만 높지 않아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버틸만 하겠는데. 아, 참. 밤에도 그렇고 낮

그렇고. 네. 자, 9459번님이 이 와중에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자, 그림이라는지 보내주시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인들이 한 2명 정도 장병들이 있고 그 옆에 창을 세워놓고 창을 세고 있어요. 이거 정말 큰 힌트인데.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그렇죠? 9330번으로 창을 세고 있다니까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지금 곳곳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자, 오늘 2시 15분 대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면 좋겠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은 자제를 하시고 개울가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장과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은 자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하시고,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온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이런 그 각종 재난이 있을 때는 라디오를 가까이 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소식들처럼 각종 뭐 특보나 속보들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 라디오를 꼭 가까이 하셔가지고 이 소식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퀴즈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역대 이렇게 많은 오답이 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0642번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군인들이 확인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 서술형으로 보내주셨는데 저희 그 단어입니다. 단어. 예, 단어로 문제를 냈고요. 9459번님은 여호수아 하셨는데 그거 아니고. 자, 그리고 5384번님은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942번님이 오늘 정답인 이 단어가요. 시골에서 동물 내장을 이것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이것을 읽고 키득거렸던 그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셨네요. 저는 이런 표현도 처음 듣네요. 이런 게 있었군요. 이런 단어들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114번 천지창조 하셨는데 이것도 오답이고요. 창과 방패 보내신 363574번님도 오답입니다. 자, 제가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정답인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고 바벨탑 무지개, 아브라함, 또 요셉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책.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정답 우물정 9330분도 보내주시고요. 자, 보내주신 사이 저는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렇죠? 성경식물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읽는 성경 이야기, 성경의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꽃과 나무, 열매와 향기로운 식물들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식물의 특징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은 어떤 식물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식물을 성경에 담아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식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성경의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이신 오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교수님, 지난주에 저희가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유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스웰리아.
1: 예. 예.
0: 요즘에 홈쇼핑에도 자주 등장하는. 근데 당시에도 이게 건강식품과 또 고가의 향신료, 또 화장품 이렇게 쓰였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1: 네. 향기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같이 등장하는 이 몰약 같은 경우는 이 몰약은 몰약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이 몰약 같은 경우는 예멘이나 소말리아 등의 사막에 자생하는 나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맛이 써서 그 시체를 보관할 때 그 방부제로도 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그 내용을 잠깐 돌아봤고 자, 이번 주에는 또 샤프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유향도 고가의 그 향신료였지만 이 샤프란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1: 예,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 번화로 나오는 꽃이 곧 샤프란입니다. 과거 성경 시대에는 매우 값비싼 향신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는 향신료로 사용되기보다는 염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0: 발견됐습니다.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암술 때에 있는 세 개의 꽃대가 있는데 이것을 채취하게 되는데 1파운드의 향신료를 얻는데 10만 개의 꽃대를 따야 한다고 합니다. 10만 개의 꽃대를 따는데 하루 한 노동자가 30시간이 와. 걸려서 딴다고 하니까 예.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상당하네요. 10만 개의 꽃대를 따는데 3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샤프런이 이제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0: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염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학 염료가 이제 나와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주로 향신료로 많이 이제 쓰고 있죠.
1: 네. 자 그러면
0: 기계화돼 있어가지고.
1: 네. 네. 자 그러면 겨자씨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겨자씨를 믿음의 비유로 좀 사용하셨을까요?
0: 이제 신약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을 여러 번 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뽕나무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에. 이때 겨자씨도 같이 등장하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 실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또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0: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겨자씨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야생으로 아주 많이 자라는 나무이기도 하고 식물이기도 하고요. 또 채소밭에 심기우는 그런 식물이기도 한데 아주 그 작아서 뭐 좁쌀보다 더 작죠. 이제 아주 작아서 이제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했는데 이것이 자라면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작은 겨자씨가 공중에 새가 곁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믿음의 성장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1: 네.
0: 사실 이제 겨자나무는 1년생이라서 새가 깃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씨를 맺는 치솔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나무의 씨도 아주 그 작고 또 겨자씨 맛을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무일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랍 사람들은 이 나무를 겨자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 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뽕나무 있잖아요. 예, 뽕나무가 나중에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잘못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 바뀐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무화과 나무랑 다른 거예요?
0: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하고 돌 무화과 나무를 이제 구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과 식물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과일의 품질이 다르죠. 돌 무화과 나무는 크고 맛이 좋은데 비해서 돌 무화과 나무는 아주 이제 작고 먹기에 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과일을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7대 중요 농산물 중에 이제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성경 말씀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이 무화과 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라면 돌무화과 나무는 키가 큰 교목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는 너무 작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나무죠.
1: 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더 쉽게 와요. 예. 그러니까 일반 무화과 나무였으면 크기가 작아서 뭐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고 예, 또 올라가도 또 그 군중 사이에서
0: 사람 키만 정도뿐이 안 자라니까.
1: 예.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는 그에 비해서 키가 큰 거예요,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열매 맺는 것도 뽕나무하고 비슷하고

0: 또 키도 크고 그래서 성경의 뽕나무로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더 이해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0: 예, 그 다윗이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그때 이때 이 뽕나무는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 방주 만들 때 사용된 나무가 고페르나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나무예요?
0: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구약에서 언급한 고페로 나무가 지금도 어떤 나무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페르의 의미가 덥다라는 뜻이 있어서 배를 만드는데 쓰인 재료들이 이제 나무를 잘 다듬어서 널판지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나무의 재료로는 전나무나 소나무, 향나무, 사이프러스 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로 제작될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에셀나무 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정착해서 에셀나무를 심었잖아요. 이게 국내에도 있나요, 에셀나무가?
0: 에셀나무는 사막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분에 심겨진 에셀나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척박하고 소금기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에셀나무는 잎이 없고 줄기만 있습니다. 이는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성경에 세 차례 나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정착하지만 이곳의 지배자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암양 7마리를 주고 그 우물을 되찾아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약속의 표시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를 인류 최초의 기념식수라고 얘기했고요. 이 기념식수는 매우 성경적이며 약속의 표시로 식수하는 전통을 남기게 됐고 지금도 행사에서 기념식을 하게 되는 전통을 남기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에셀나무. 예. 자, 이 에셀나무는 사막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아이고, 참. 저희가 4주에 걸쳐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제 식물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듣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책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계신데, 더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들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했죠. 아직 못다한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이신 오규환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석균 목사님께서 지으시고 옹기장의 선교단이 부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2시 51분, 이제 2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그림 퀴즈의 정답도 알려드리고 문자 소개도 해드리는데 정답 이제 아시겠죠? 네, 그 군사들이 창을 세워놓고 창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창색입니다, 창색이. 저 오늘 저희 2시의 기쁨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그림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다양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림 저작권은 뭐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가셔서 교회에서도 퀴즈도 내시고 주부에도 한번 실어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정답이었고요. 창세기라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이에요. 아, 세 분께 드릴게요. 8157번님은 경남에서 연락 주셨는데 바람이 엄청 분대요. 네, 구름이 바람에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 주셨고 0679번님은 폭우에 모두들 안전하신가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셔서 요 두 분하고요. 대전에서 연락 주신 7070번이세요. 대전은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답니다. 찬양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셨던 7070-0679-8157까지 총 세 분에게 저희 준비된 김치 3종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끝곡을 들려드리고 내일 돌아옵니다. 오늘 치킨 받고 싶은 분들 계셨는데 내일 들어오시면 치킨 받으실 수 있어요. 내일 치킨 나눠드리는 날이죠. 네,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끝곡은 심영진 목사님, 네, 피처링은 박우정이죠. 나의 하나님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 날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찬양 내가 오늘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날씨 상황 그리고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 비는 참 좋네요. 예, 성령의 비,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대부분 지금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씨 대부분이시죠. 후텁지근한 습기 찬 날씨에요. 충남 서산 하늘에는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라고. 대구 마치 홍해강 가를 때 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불고 있다고요. 2705번님의 신청곡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천안도 그렇고요. 밀양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분다고요. 포항 습하지만 신선하게 바람 부는 날씨. 3533번님도 오셨습니다. 김기석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111 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흐린 날씨라고 6203번님 오셨고요.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끼라 좋아요. 6403번님 광야라.

라는 단어를 쓴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 이름은 광야를 지나면 돼. 이게 다른 곡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를 신청하신 건데, 다른 글로 쓰신 건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2046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비가 온다고 2842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 흐리고 비는 안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손님 대기 중에 새끼라 매일 잘 듣고 있고 영혼을 깨워 바짝 정신 차리고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6150번님 우리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정말 비가 오는 날씨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전남 광양 흐리고 보슬보슬 운전 중에 멈췄다가 보낸다고요. 1404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광주에서도 성령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6820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하신 2842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264장이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정자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제목으로도 주셨지만 아마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고 하신 6403번님도 이 곡 신청하신 것 같고 대구의 6150번님도 이 곡이죠? 신갈 밖에는 세상의 목마름을 적시는 비가 안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8282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고 대전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이 택배기사라 고생이 많은데요. 916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8898번님 우리 평택에 계신 권사님 맞죠?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셨고 8958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다른 소화는 못해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 후덕지근하다고 목포 용해 주안교회 김상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은 빵긋 해님이라고요. 또 5319번님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아빠가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딸의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빠는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딸에게 전화해 볼게요. 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임주호냐? 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스피디라고 합니다.
1: 네.
0: 임주은 양.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와, 전화를 바로 받네.
1: 네.
0: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온다고?
1: 네, 들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하는지는 잘...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려줄게요.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에요?
1: 저 나주 살아요.
0: 나주? 전라남도 네. 나주?
1: 네.
0: 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지금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0: 아,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큰일 났네. 라면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먹다가 받았어요? 다 안 먹었어요?
1: 아직 좀 덜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어디 편의점에서?
1: 네. 아니, 친구 집에서.
0: 친구 집에서. 학교는 오늘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렇구나. 시험은? 기말고사는?
1: 아, 기말고사 봤는데. 네. 좀 망해가지고.
0: 망해가지고. 아유, 또 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 예. 네. 네. 또 기회가 네. 있으니까. 네. 또 2학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방학이겠네요? 네. 교회. 아니. 학교 방학?
1: 아, 네, 맞아요.
0: 그렇죠.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1: 극동방송.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방송도 들어봤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어떻게 아빠랑 같이?
1: 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극동방송으로 네. 우리 주은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1: 네? 네. 네,
0: 당첨돼서 네. 전화를 한 거고 네. 선물 좀 네.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우리 주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우와. 사연을 줬더라고.
1: 우와.
0: 우와, 그니까. 무슨 사연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 당첨됐으니까, 선물을 내가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네. 선물.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커피, 견과 세트,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근데 주은이가 좋아할 만한 게 막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긴 한데, 어떤 거 그럴까요?
1: 저 두부밀 쉐이크요.
0: 두부밀 쉐이크.

0: 쉐이크. 아우, 좋다, 좋아. 쉐이크.
1: 네.
0: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도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는 뭐 선물하고 싶어요, 주은이가?
1: 아빠한테 소곱창이요.
0: 소곱창.
1: 네.
0: 이야,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1: 네.
0: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아빠 좋아하실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1: 네.
0: 아버지, 아버님?
2: 네,
0: 어떻게
2: 여보세요?
0: 소곱창 괜찮나요?
2: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어, 다행이네,
2: 네.
0: 다행이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아빠 좋다고 하는데,
1: 우와, 네.
0: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혹시? 알고는 있어요?
1: 알고는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0: 아빠 옆에 듣고 있었어, 아빠.
1: 아, 진짜요?
0: 아빠가 듣고 있다, 지금. 아빠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1: 아빠 안녕.
2: 주은아. 주은아.
0: 아빠 안녕. 아, 역시 중3. 맞다. 중3 맞네. 자, 우리 주은이가 그 극동방송도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1: 네.
0: 아빠랑 엄마랑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주은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1: 아니, 약간,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0: 네네.
1: 좀 늦게 자느라, 주말에는 수면 보충하느라 좀,
0: 아, 수면 보충이 또 있었구나.
1: 못 갔던 것
0: 오케이,
1: 같아요.
0: 오케이. 자, 근데 그게 1년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응? 수면 보충을 1년이나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아빠. 예.
2: 네.
0: 아빠, 우리 주은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네.
0: 주은이 잘 들어봐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있대. 예. 자, 아빠 사랑의 메시지 큐. 네.
2: 준아, 아빠가 주은이한테 늘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부터 주은이까지 4대째 예수님 믿지. 그래서 아빠는 주은이가 꼭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줬듯이 너도 너의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준아. 아빠가 사랑해.
1: 사랑해.
0: 아, 그러니까. 자, 우리 혹시 주은이도 아빠한테 좀, 사랑해 말고도 이렇게 좀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1: 살짝 있어요.
0: 살짝 있어요? 그럼 살짝
1: 네.
0: 한번 해볼래요? 아빠한테?
1: 네.
0: 응.
1: 아빠, 근데 내가
2: 네?
1: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좀잘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2: 그래.
0: 와, 우리 주원이 똑 부러진다. 와우. 주은이 멋지다, 멋져. 응? 안 나간 건 아니구나, 주은이가.
1: 네, 나갔는데 약간
0: 살짝살짝 나갔군요.
1: 반사적으로. 네.
0: 살짝살짝 나갔어.
1: 네.
0: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수면 보충도 1년 동안 좀 했고,
1: 네.
0: 이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주은이?
1: 네,
0: 그쵸?
1: 좀 나가고 올게요. 네.
0: 그렇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 끝났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같은 것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거 참여해봤어요?
1: 참여 한 작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0: 작년쯤에 했구나. 올해도 한번 수련회든 여름 성경학교든 한번 해봐요. 거기
1: 네.
0: 옆에 라면 먹고 있는 친구도 좀 데리고 가고.
1: 네.
0: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 다녀요?
1: 한 명은 다니고 한 명은 안
0: 안
1: 다녀요.
0: 다녀요.
1: 네.
0: 아저씨가 그런다고 이번에 싹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요. 자,
1: 네.
0: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1: 네.
0: 금방 아빠한테 이제는 내가 교회 좀잘 다녀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 주원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아버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우리 주은이에게? 혹시?
2: 항상 그냥 주은이가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0: 예예. 예.
2: 예, 이번 사춘기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0: 네네.
2: 예, 은혜롭게 잘 지내는 주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그래요.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이거 지금 생방송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주은이한테 응원하는 막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우와.
1: 네.
0: 주은이하고 아빠 대화가 너무 이쁘고 뭉클뭉클하다 그러고,
1: 우와.
0: 주은이 화이팅! 뭐 이런 문자도 오고,
1: 와.
0: 주은이 주일에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목소리만 들어도 주은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처럼 예쁘고 귀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막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근데,
0: 아주 밝은 성격이고 똑똑하네요. 막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주은이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여름에 네.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한번 꼭 가봐요. 다시 또.
1: 네.
0: 혹시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1: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0: 네네.
1: 저 꽃들도 좋아해요.
0: 꽃들도?
1: 네.
0: 오, 이 찬양 왜 제일 좋아해요?
1: 이 찬양에서 약간 여러 약간 사랑 같은 것도 느껴지고 예예.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해요.
0: 사랑. 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1: 네.
0: 그쵸?
1: 네.
0: 그래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 잘해줘서 감사하고 예
1: 감사합니다.
0: 아버님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이 이제 인사 나누시고
1: 아빠님요
2: 보자 사랑해.
1: 사랑해.
0: 주은이 라면 클 불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1: 괜찮아요.
0: 주은이 빠이빠이.
1: 네 감사.

마커스 꽃들도 우리 주은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예, 귀엽죠? 요즘 막 이렇게 뭐 MZ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보면. 아빠 안녕? 뭐 이런, 예, 재밌는, 귀여운 말투가 있는데, 아, 잠깐 느꼈네요, 주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좋다, 기대된다, 응원의 메시지 주셨네요. 7281번님, 도봉구 창동,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주 덥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비가 막 오다가 쉬고 또 오다가 쉬고, 작은 교회에서 6살 손녀 아린이가 새일에 율동과 찬양을 했어요 라고 우리 8239번으로 군산에서. 평택에서 비가 오락가락, 휴무라 시편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574번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문을 쓰면서 듣고 계셨다고 94세 우리 엄마 한동수님, 하루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0529번님, 순천에서 비 내리고 있다고 4375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논산, 또 경주에서 택배 배송 하시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5215번님도 오셨습니다. 공주 시골 집에 갔다가 대전으로 가시면서 빗속을 뚫고 가면서 1041번님도 오셨고요. 강원도 속초도 오셨어요. 청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울산에서도 지하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나주, 아까 그 우리 주은이 나주였는데 3184번님도 나주네요. 자, 고성, 경남 고성에서 듣고 계십니다. 6765번님, 비는 한두 방울 내려요. 주일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 생각이 난다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예. 그 옛날 어린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였죠? 6765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제목. 자, 아까 우리 72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7857번님, 39년의 방학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다니면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던 분인가요? 7857번님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축하의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곡 메들리로 되어 있는 이 박성은의 곡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윤아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완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 사랑과 반대된다 그런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부부는 원수보다 더 무서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사랑이든 우정이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이든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미워하는 감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기대도 없이 그냥 대면대면 한다면 그 부부 생활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감각한 상태, 대면대면 하나님을 대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한 단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무엇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완고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이란 어떤 말일까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에 굳은 살이 박힐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뾰족한 것으로 찔러보아도 좀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완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고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홍해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뱀이 나타났다고, 모세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만난 홍해바다, 망망대해와 같은 그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갈라지는 것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마실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지.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광야 세대들과 같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또한 완고함에 빠지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얼마든지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촘처럼 부드럽지 아니한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지라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마음 돌봄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과도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음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요가 생활도 하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또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지요. 민감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영적으로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방치해 둔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 또한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그게 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처럼 완고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일 한 일 한 일 하나하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기적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기적에 마음이 뺏겨져서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조건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이고 그가 이룩한 업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 자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의 배경, 가진 것, 성과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경이 그 사람이거나 그가 가진 것이 그 사람이거나 그의 성과가 그 사람인 것은 아닌 것이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던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없을 때마다 끊임없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솝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인데요. 한두 번 이미 언급을 했을 텐데 옛날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농부가 기르던 거위 한 마리가 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황금알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황금알을 받아들 때마다 이런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농부의 형편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농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알씩 가지고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더디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죠.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엄청난 황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위의 배에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황금알도 잃어버리고 거위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은 황금알에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능력과 기적과 역사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은 물된 동상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것이죠. 은혜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기적과 역사만 바라보는 신앙은 그러질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하기 잘하고 쉽사리 잘 흔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과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자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대답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반기 동안 남은 6개월 동안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 하반기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인생과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눈앞에 현실에만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단지 눈앞의 현실, 물이 없는 현실만 보고 먹을 것이 없는 현실만 보고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고 하는 현실만 바라보았던 것이지, 그들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완고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심령, 우리 영적인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끝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나이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왔지만 나중에 갈 수 있고 나중에 왔지만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 또한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지.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도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끝부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진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그것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의식한다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상태가 완고해질 수 없다는 것이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깨어서 주님 음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숲을 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숲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눈앞에 현실 보아야 됩니다. 물이 없는 현실, 먹을 것이 없는 현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여정의, 인생여정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영원한 복락의 세상, 찬란하고도 영원한, 찬란하고도 영화로운 천국이 우리 신앙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그 하반기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만 매몰되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은 찬란하고 영화로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도 부드러운 마음밭, 생명력이 넘쳐나는 신앙으로 주님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완고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날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 세밀히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되 우리 신앙과 삶의 종착지는 찬란하고 영화로운 천국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지난 상반기 동안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 또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되 넉넉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8화 마음에 새긴 말씀

0: 제너럴 셔먼 후가 대동강에 나타난 후 30년이 지날 때쯤 마포 사멸로 잘 알려진 모패 선교사가 평양 땅을 밟는다. 만주의 로스 목사와 황해도 소래교회, 백홍준, 서상륜 등을 만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선교 중심지를 평양으로 정한 것이다.
1: 아, 선교사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서 지내시게요?
2: 우리 형편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1: 와, 들어올 때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 들으셨죠? 너무 오래된 곳이라 걱정인데요. 한동안 불도 안 피운 것 같고. 제가 얼른 다른 곳 찾아볼게요.
2: 아유, 무슨 소리야. 간단히 손보면 될 테고. 나는 여기 돌틈 사이에 들꽃이 자라고 있어서 마음에 더 듭니다. 이것 보세요. 향기롭죠? 원래 들꽃이 더 향기로운 법입니다. 우리 믿음도 여기에 한번 피워봅시다.
1: 나중에 춥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0: 마지못해 짐을 풀고 방문을 여는 한석진.
3: 아! 선교사님! 여기 벽에 곰팡이 좀 보세요.
1: 응?
3: 아, 여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 응? 여기 이거 뭐야 이거? 곰팡이가 아닌데?
3: 예? 아, 보세요. 곰팡이가 꼭 글자처럼.
2: 그래. 아, 이건 글자야.
4: 아이고. 사람들한테 당장 쓸 나무는 가져다 놓으라 그랬어요. 어때요? 좀 오래되긴 했어도 있을만하죠. 그 방 벽지가 좀 신기하죠.
2: 예, 그렇대요.
4: 예전 바깥 양반 말로는 조선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귀한 종이래요.
1: 아, 저 곰팡이 핀 줄 알았어요.
4: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닦는데 닦지 마셔. 안 지워져. 그 뭐라 그랬지? 예전에 서양 사람이 주고 간 책이랬는데.
1: 서양 사람이 주고 간 책? 설마 성경?
0: 두 사람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선다. 벽과 천장, 심지어 문틀까지 빼곡하게 한문이 적혀 있었다.
3: 세상에, 선교사님, 이거 다 말씀이었어요. 응? 흐릿하긴 한데, 신의 세인,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같고.
2: 여기는 마태복음 같지? 아, 신기하다. 어떻게 말씀이 여기부터 있지?
0: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관 안주인과 안악들이 음식을 하기 시작한다.

0: 이거 국수 삶는 냄새 같은데.
1: 어메야, 저분 개꽃이네.
0: 구수하네요. 아, 이게 국수는요, 애호박을 많이 넣어야 맛이 나거든요.
1: 에? 애호박을 왜 넣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야 깔끔하지.
0: 에?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 동네는 또 신기하네.
2: 어떻게 잘 주무셨어?
3: 에, 아주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1: 저 벽글씨 앞에서 자면 꿈자리가 사납다던데 신기하네.
2: 이거 괜한 소리 말어.
0: 벽글씨 때문이 아니라

0: 어제 방이 너무 뜨거웠어요.
1: 아이고 너무 불을 뗐나봐. 아 혹시 추울까봐.
2: 여관 주인이 소뚜껑을 열자 구수한 메밀 냄새가 확 퍼진다.
1: 자, 다 됐네. 저 나오셔서 식사들 하셔요.
3: 아유, 다들 일찍 일어나셨네요.
4: 어메야,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서양 귀신 나오는 줄 알았네.
3: 에?
5: 이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1: 아유, 아이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한숨도 못 주무셨나 봐.
3: 아유, 그게 벽에 붙은 말씀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늦게 잠들었네요. 아 근데 손님은 우리 둘 뿐인가 봐요.
1: 두 분 오신 것만도 간만이에요.
4: 저 방서 자면 밤새 시달린다고 해서 발길이 뚝 끊겼어요. 뭐 서양 귀신 본 사람도 있다 하고.
5: 에휴, 이 나는 몇 번을 저기서 자도 아무 일 없어요.
4: 아, 그거야 할머니는.
5: 어? 왜 왜? 왜 나이가 많아서 귀신도 안 잡아간다고?
4: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1: 자자자 얼른 잡서요. 내가 우리 바깥 양반한테 저 이상한 글씨 좀 없애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사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힘들게 일부러 붙였다고.
6: 일부러요?
5: 그게 그지 언제냐. 한 30년 됐지. 이 대동강에 서양 오랑캐가 들어왔었지. 이 그때 한 서양 사람이 죽기 전에 책을 던진 거야.
1: 치량이가 주었죠?
5: 그래. 그걸 치량이가 주어서 이 박영식이한테 갖다 준 거지. 영식이도 놀랬지. 그땐 이 서양 책 가지고만 있어도 이 다 잡아가던 때였으니까. 읽어는 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벽에다 다 붙여버렸지.
4: 엄마야 참 똑똑해. 그죠? 벽에 붙여버렸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면서 못 보는 것도 또 아니면서.
3: 혹시 그 책을 던지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니신가요?
5: 에이? 나야 모르지. 이름도 얼굴도 몰라.
0: 아시는 분이에요?
3: 만주에서 로스 목사님께 들었던 적이 있어. 자기보다 훨씬 전에 조선의 문을 두드린 분이 계시다고. 아니, 그 귀한 성경이 여기 붙어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
1: 처음엔 안 그랬어요. 이 글씨가 벽을 참 곱게 덮었어. 흙벽이랑도 잘 어울리고. 손님들이 와서 그래요. 이 여관 벽은 무슨 시집을 발라놨냐며 좋아했었지. 한때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었어.
0: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5: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예수교 성경이란 걸 알아냈지.
4: 그때부터 소문이 퍼진 거야.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둥, 서양 귀신이 벽 뚫고 나온다는 둥.
1: 그때부터 손님 뚝 끊기고 조용해졌지.
3: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1: 한 2, 3년 전쯤인가.
3: 이보게, 내가 뭐라고 했나? 다 예비하신 곳이 있다지 않았나?
0: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3: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바깥 주인을 좀 뵙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시죠?
1: 조만간 도착할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님이 여기 묵으러 왔다고 소식을 전했더니 바로 그냥 짐 싸갖고 온다고 합니다.
3: 이 말씀을 벽에 바르신 분, 그분이 맞죠?
1: 예.
3: 얼른 뵙고 싶네요.
2: 그렇게 복음이 붙여진 집은 오랜 세월이 지나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가 됐다. 성경을 가져왔던 최치량, 성경을 붙였던 박영식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복음에 가까이 닿아 있었다. 마페 선교사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만남 앞에서 사람들은 감격해 기도를 드렸다.
3: 말씀으로 지켜주신 이것을 교회로 삼으라는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말씀이 복음이 벽에 붙어있던 이 여관은 널다리 교회가 돼 평양 선교의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더욱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다. 여전히 죄의 무게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

0: 계십니까?
1: 누구시죠?
0: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해도 괜찮겠습니까?
1: 아이, 그럼요. 들어오십시오.
2: 잔뜩 굽은 어깨와 굳은 손등,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손에는 가죽 성경책 한 권이 들려져 있다.
0: 예, 저는 박가 중권이옵시다. 오래전 이 성경을 가지고 온 선교사를 찌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는 죽어가며 내게 이걸 주더군요. 엉겹결에 받은 이 성경을 전 버리지도 태우지도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낯선 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조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왜 그랬는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엔 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이 나로 인해 끊어지지 않기를, 나도 그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선을 살려달라고요.
2: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마페 선교사는 엎드려 흐느끼는 박충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1: 충건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래전부터 이 순간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2: 그는 충건의 손을 잡는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0: 예, 믿습니다. 그분이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1: 당신의 그 고백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2: 그가 짊어졌던 죄의 시간, 그가 쥐고 놓지 못했던 칼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머리에 부어진 물과 함께 천천히 녹아 흘러내린다. 누군가는 실패한 선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8화 마음에 새긴 말씀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에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의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당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른 이들은 듣고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등장합니다. 읽는 자는 성경 원문의 단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닌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읽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 형태의 단어가 사용되어 정확히는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즉 예배의 상황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순종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움, 박목월 시의 이수인 곡이었고요. 테너 팽재유가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면이요, 도전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인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 열매가 풍성히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곡은 어제에 이어서 김성태 작곡가의 대표곡 두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매 곡마다 작곡가와 곡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작곡가의 곡을 조명하다 보니 그 작곡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곡가 김성태의 남은 두 곡 동심초, 산유화 함께 할게요.

한유화, 동심초, 김성태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산유화는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이인숙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앞에 곡은 동심초, 설도의 한시를 김한서가 번역한 것을 가사로 했습니다. 테너 김상곤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김성태는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102세를 산 건데요. 장수한 음악가입니다. 음악 잡지 객석의 발행인이기도 하고 축구선수로도 활동했으며 서울대 음대 교수와 학과장을 지내다 정년 퇴임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시절에 만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만나의 특징 중 하나가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날까지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만나로 살지 말고 날마다 생명을 위한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로 더욱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더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별을 캐는 밤, 심흥문 시의 정혜련 곡으로 바리톤 길병민이 노래했고요. 앞에 곡은 그리운 옛봄, 고운산 시의 최영섭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이 노래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생의 뿌리를 내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읽는 자로 모든 족속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예배자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가까워진 때를 준비하는 복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감으로 더욱더 가까워진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시의 김효근 곡으로 테너 김세일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현실이 비참해도 절망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기력조차 사라지고 견고했던 신앙도 흔들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저자는 아삽이란 사람입니다. 이 시인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라 전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첫 구절에서부터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진노의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멸망당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을 비탄시 또는 슬픈 노래, 애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인의 그 비탄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BC 586년,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해입니다. 그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부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그곳에 쳐들어와가지고는 성전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더럽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상들도 그곳에 막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8절, 9절은 계속해서 그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들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 없나이다. 이 바벨론은 성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마다 있었던 회당까지도 모조리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이 시행되었죠. 또 재판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을 정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하는 이런 교육 그리고 사법

모든 기능을 수행했던 장소인데 그곳까지도 완전히 그냥 다 붕괴시켜버렸으니까 나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표적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이 구원받을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사라지고 이렇게 공고한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삼 그리워지고 그 말씀 듣고 힘을 내고 싶은데 그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전해줄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랠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처한 현실도 비참한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암담하기만 하니까 고통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참 처참한 그 환경을 묘사하는 듯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기도로 끝을 맺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듯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시인의 담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고 이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인을 통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신들은 단순한 집단이나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언제 찾아옵니까? 비참한 현실을 만났을 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끄떡없는 거예요.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희 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고백한 내용 중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셔서 구원해내신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명료하면서도 간단하지만은 구원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은 성경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세 마디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옛적부터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렇게 혜택을 받은 민족이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속량하사 그랬어요. 속량하사, 따라할까요? 속량하사. 값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또 삼으시고라고 돼 있죠? 따라합시다. 삼으시고. 예, 구원은 단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은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값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으며 하나님인들 구원하신 분께서 다시 철회시킬리는 만무합니다. 옛적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자체가 한번 구원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자신이 환경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 따라서 그냥 상황에 휘둘려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때 딱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드는 순간 우리는 비참한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니까. 혹 지금 현실이 비참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다시 믿음의 첫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2절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읽다가 훌쩍 지나가는 건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요. 회당은 파괴된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현실 속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지금 이 비참한 현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현실은 아무리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고백되는 것, 참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전에 한 성도 아닙니까? 저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지나면서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처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단어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결코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막 말씀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막 힘이 불끈불끈 나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 한 차원만 보고 이것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서 난리법석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한 단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건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놓여있는 문제예요.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일의 시작과 일의 진행과, 아,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다,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 쉽게 세 단어로 제시할 테니까 마음속에 새기고 꼭 적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pray, 기도하세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되는 일이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알렐루야. 아, 그렇다. 구원은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답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expect,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동안에 나에게 도대체 어떤 선한 것을 주시려고, 이 상황을 변하여 어떤 축복을 내게 안기시려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믿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보았으면 그 결과도 하나님의 때도 시기도 주님께 맡겨야죠. 조급해하면 안 돼요.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가도 이 조급해서 그냥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한 것이 있으니 왕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시인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먼 옛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바빌론 같은 원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독차지하고 있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낙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인들 꼼짝 못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언약을 좀 기억해 보세요. 언약을 좀 돌아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해놓고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가 나와요. 히브리 단어의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전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눈여겨보소서 대저 라는 말로는 나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이 대저 혹은 왜냐하면 이 말은 시인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들어차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도 안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헤쳐나옵니까? 오늘 시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시인은 당면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풀어갔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말씀을 떠올르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맡기면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 말씀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0: 반드시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번 믿고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어 가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살아보세요. 말씀의 이끌림을 경험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거뜬히 통과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주의 법에 딱 붙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장애물을 만나도 뛰어넘게 한다니까, 피해가게 한다니까, 이기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현실이 비참해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만 붙들면 능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아무리 현실이 비참해도 분연히 절망 속에서 일어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픔이 물들어 온다. 소녀는 무엇인지 모르게 자꾸 감동하여 조그만 발걸음을 멈추어 선다. 어디서 새가 우는 소리가 날 듯한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소녀는 산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진다.

그렇죠.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조용해지는 순간이요. 그 가난한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소년이라는 시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쓴 건 스물도 안 됐을 때래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슬픔, 또 이유도 없이 발걸음이 멈춰지는 느낌.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그런 밤이요. 윤동주 시인은 그 순간을 가난해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성경 속 한 구절과 겹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채워진 마음보다는 비워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가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오늘 저녁 괜스레 마음이 조용해지셨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의 7월 8일 수요일은 어떤 하루였는지,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 저녁도 기다릴게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들의 방명록, 발자취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오늘도 활짝 열어놨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행저질라의 사연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서 신청하신 분들께 매일 저녁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돼 있어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또 다른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7월 8일 수요일자 저녁 기도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깨끗하게 잘 적혀 있으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진행되고 있는 행저질라. 여러분들께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7시 전까지 보내셔야 누락 없이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안에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6842번님, 오늘 너무너무 더운 하루였어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842번님.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왔다가 또 그치는가 싶더니 다시 비가 많이 오고,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습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은 기온은 낮아도 굉장히 덥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7월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무기력해지기 쉽고 또 짜증지수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하루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말이죠. 0357번님, 안녕하세요 최PD님. 어제는 친정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지 한 달 된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잘 계실 거라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한 달이면 아직 믿기지 않고 어쩔 때는 정말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럴 시기잖아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다는 0357번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리라 믿고요. 우리 0357번님,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손길 꼭 느끼시는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5329번님은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감사해요. 저에게도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싶네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329번님, 이렇게 달려오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 그 길 결국 혼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5329번님과 주님이 함께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8877번님은요, 출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신청해요. 오늘은 교육이 있어서 반차 쓰고 나왔다가 교육받고 이제 집에 갑니다.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고 내일도 출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한 저녁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8877번님. 감사할 거리들을 찾다 보면 분명히 주어진 것들 나에게 없어 보여도 이미 많더라고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시는 8877번님 감사하고요. 신청하신 곡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도 제가 전해드릴게요. 4195번님, 샬롬 청대남입니다 라고 출석해 주셨네요. 청주에서 대전 가는 길에 듣고 계신 우리 형제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 기도문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또 사연들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꽃, 또 기도문 신청하실 곳 동일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사연 참여 출석 체크는 또 동일하게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잠언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가장 최신 버전의 번역이죠.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원문의 문법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어원적인 특성과 또 어순의 강조점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잠언을 계속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3장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눕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 아까 광야를 지나며 신청해 주신 분이 있었죠. 그 찬양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낸 많은 청취자분들, 연평안 씨의 새로운 곡이 있어요. 인사라는 곡인데 이 곡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연평안 씨의 인사 그리고 신청곡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시고요. 잠언 3장 함께 하실게요.

잠언 3장.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얘야,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너의 마음으로 따라라. 그러면 오래도록 여러 해를 살고 평화가 너에게 덧입혀질 거야. 한결같은 사랑과 참됨이 너를 등지지 못하게 해라. 그것들을 너의 목에 붙들어 매라. 너의 가슴 속 책에 적어둬라. 그러면 은혜와 뛰어난 슬기를 얻게 될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는 의지해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너의 깨달음에 기대지 마라. 너는 어느 길을 가든지 여호와를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곧게 펴주실 거야.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나쁜 것을 비켜가라. 그것이 너의 몸에 좋은 약이 되고 너의 뼈에 좋은 물약이 될 거야. 여호와를 받들어 모셔라. 너의 재산으로 내가 거두어들인 모든 것 가운데 처음 것으로. 그러면 너의 곳간이 가득 차고 너의 포도즙 틀이 포도즙으로 넘쳐날 거야. 여호와의 훈계를 얘야 물리치지 말고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거든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꾸짖는 것과 같아. 복 있지 지혜를 찾은 사람은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지혜에서 얻는 것이 은혜에서 얻는 것보다 좋고 깨우침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금보다 낫거든. 지혜는 진주를 넘어서고 너의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지. 지혜와는 오랜 날 동안 사는 것이 지혜의 오른손에 있어.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지. 그의 길은 즐거움의 길, 그의 모든 길은 평화. 지혜는 움켜잡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이고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바닥을 펴셨어. 하늘을 세우셨어. 깨우침으로. 그의 알므로 깊은 물이 쪼개졌고 구름은 이슬을 떨어뜨리지. 얘야, 눈에서 놓치지 마라. 두루 살핌과 신중함을 유지해라. 이것들이 너의 몸에 활기를 불어넣고 너의 목을 아름답게 꾸며줄 거야. 그러면 넌 너의 길을 안전하게 가고 너의 발에 거치는 것이 없을 거야. 누워있어도 무섭지 않고 누우면 잠이 달콤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갑작스레 무서운 일이 닥치더라도 악인들의 멸망이 닥치더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이거든. 너의 발이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베풀기를 마다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너의 손에 있다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세요. 내일 줄게요. 라고 말하지 마라. 줄 것이 너한테 있다면. 이웃을 두고 나쁜 일을 꾸미지 마라. 그가 너의 곁에서 탈없이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라. 너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들은 아예 선택하지 마라. 어긋나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올곧은 사람들과는 가깝게 지내시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내리지만 의인들이 사는 곳에는 여호와께서 복주시지. 비웃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예를 차지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견뎌야 하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3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자리를 버텨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나를 억압하고 누르던 세상의 압박과 마음의 무거운 묶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저녁에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퇴근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강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속임수가 만든 모든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격 앞에서도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6833번님, 어제가 둘째 딸 한별이의 생일이었어요. 기특하게도 자기의 날이라고 식구들을 자기 생일잔치에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역국도 다 끓여놓고 불고기도 하고 막내 좋아하는 치킨에 아빠가 좋아하는 족발에 오빠가 좋아하는 피자까지 시켜놓고 초대한다네요. 어쩌면 저리 커서 기특한지 하나님의 딸 한별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한다.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웃음 지어지는 굉장히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한별 자매 너무나도 생일 축하한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또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선물 다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이지만 나의 날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또 깔려있는 거잖아요. 와, 정말 파티였겠는데요. 6833번님, 이렇게 또 행복한 웃음 지어지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정 너무나 축복해요. 2889번님도 에세이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어저녁 밥솥에 남은 한 공기밥으로 누룽지를 두 판 구웠다. 정성껏 눌러 굽고 고이 식힌 뒤에는 누룽지를 튀겨서 설탕 솔솔 뿌려 막내 간식까지 싸서 데리러 갔다. 괄호 열고 갑자기 옛날 사람. 괄호 닫고

오늘도 아이들이 간식을 찾길래 의욕적으로 다시 누룽지를 구웠다.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누룽지가 너무 두꺼웠다. 두 번째는 밥을 너무 많이 올렸다. 그러다 보니 바싹 마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을 꺼버렸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룽지인데 보잘것없는 게 아니구나. 누룽지 하나에도 원칙이 있었다. 밥의 양이 맞아야 하고 두께가 맞아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충분히 식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래야 나중에 튀겼을 때 비로소 바삭한 누룽지가 된다. 문득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살피고 때를 기다리고 결단했다면 그에 맞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조금씩 쌓여가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단단한 삶이 만들어진다. 오늘 나는 누룽지 하나를 구우면서 또 하나의 삶의 원리를 배웠다. 이름하여 누룽지 철학. 어쩌면 하나님은 거창한 곳보다 이런 평범한 부엌에서 누룽지 한 장을 통해서도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에세이 한 편 보는 것 같죠. 누룽지 하나에도 배울 게 있어요. 그렇죠.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2889번님 이렇게 또 귀한 나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234번님 무척 후덥지근합니다. 이 더위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겠지요. 서머 스페셜로 찬양이 많으니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0483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여기는 안성에서 천안으로 가는 퇴근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0712번님은 해질녘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기도문 읽고 기도로 하루를 멋지게 행복하게 축복을 받으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7706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9474번님도 딸을 위해 기도문 신청합니다. 3599번님은 저는 천안에서 안성으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까 0483번님은 안성에서 천안으로, 3599번님은 그 반대로 천안에서 안성으로 퇴근길에 듣고 계신다고요? 신기한데요. 또 두 분이 같은 날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0713번님은 기도문이 너무 힘이 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성경학교 해야 하는데 교사가 없어서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보내주셨어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누군가는 0713번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면서 최선만 다하시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그 마음 알 겁니다. 축복해요 0713번님. 기도로 응원할게요. 8465번님 퇴근하면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 가져갈게요 하셨고요. 7542번님 청주 금천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542번님 어디든 동굴 같지만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7542번님께 주님의 간섭하심이,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들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문 챙겨가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7시 전까지 보내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모두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나누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열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는 일. 자, 창세기 1장 2절 성령이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0: 자, 성령이 하는 일을 뭐냐면 창조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실행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이 어떠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세요. 이 운행했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이렇게 덮었다,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이 세상에 성령이 덮었다는 거예요. 품고 덮고, 마치 새가 알을 품고 덮고 돌면서 지키는 것처럼. 알을 품습니다. 그럼 알이 깨어나죠. 그리고는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그러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이 비 맞지 않게 합니다. 덮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랍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그 둥지를 둥 이렇게 빙빙 돌면서 거기에 악한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행위. 이게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품고 덮고 지키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알에서 깨어나서 생명이 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보호를 받고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지키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주 만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그 성령이 여자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질서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이 기쁨의 동산, 에덴 같은 동산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생명력 넘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다시 성령이 새로운 새창조의 역사를 시작했다 하는 뜻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항상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0: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심령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예요. 영생이 들어와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뭐냐면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린 영생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입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난자의 역사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와 관계없이 성령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 새 창조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남자 씨를 받아서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애를 낳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을 기적이에요. 기적. 많은 분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대개 못 믿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도 못 믿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오병 이어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5천 명 먹였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지. 전설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아 그랬더니 성령 역사에서 정말 그래? 그럼 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럼 구원받는다 할 땐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냥 꽉꽉 믿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동정녀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와 관계없이 나 나이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나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1: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0: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미 예고해 놓으셨어요. 처녀, 여기 처녀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얘기해요. 한 번도 동침해 보지 않은 여자를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렇게 정혼을 했지만 동침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0: 여자의 후손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발 뒤꿈치를 이제 그 마중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은 여자의 그 발 뒤꿈치를 문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여간 뭐 그 시험관 한다 하더라도 남자의 씨가 있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남자와 관계없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1: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0: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해놓고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를 따라갔어요.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조상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매여서 살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조선시대 때 종의 자식은 다 종이에요. 뭘 잘못했다고? 아, 뭐 잘못했다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죄 때문에 죽습니까? 그게 인류의 상태예요. 첫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주받은 삶 가운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가 결혼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둘째 아담이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0: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4장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의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0: 자, 첫째 사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고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부정모혈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재창조,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뭐

0: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멸망받아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사망 안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흙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0: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를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그걸 중생 거듭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살았어요. 혼돈, 방향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세상이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시고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을 사람이 보세요.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은 뭐냐면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럼 그쪽으로 달려가 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쪽으로 또 달려가요. 이렇게 해서 자녀 교육이 성공했다 그쪽으로 달려가요. 방향이 없어요. 이게 혼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혼돈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그걸 방황하는 삶이라고 불러요. 공허,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왕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공허해요. 비어있어요. 나중에 남는 게 허무밖에 없어요. 인생이 뭐지? 인생이 뭐지? 살 때는 뭐 세상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세상 전부를 누릴 것 같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남는 게 없어요. 허무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버는 거밖에 없잖아요. 돈은 많이 막 모아놓잖아요.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즐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모아놨는데 쓸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뭔가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는 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 허무예요. 공허한 사람의 삶은 허무예요. 다 인생 살아놓고 나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건 나 뭐하고 살았지? 이게 공허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망 속에서 비어있는 사람 목적 없이 이렇게 달려갔다 저렇게 달려갔다 여기로 달려갔다 시간만 보내다가 나중에 다 끝나가는 거예요. 뭐지? 인생이 뭐지?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사람 볼 때 진짜 불쌍하기가 그지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불쌍하기가 그지없어요. 아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저렇게 방황하면서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 있는 그 삶은 멸망의 삶이에요. 몰라요. 어디로 가 자기가 멸망으로 향하는지를 몰라요.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도 몰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까 몰라요.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눈이 열려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심판이 있구나.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거는요, 성령이

0: 역사해 주셔야 돼. 거듭난 사람. 둘째 아담에 속해야 돼요. 첫째 아담에 속해서는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첫째 세상 속에서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부러워하더라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걸 부러워해. 행복이라고 해요. 목적 없이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고 예수 안에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와, 이 세계구나. 이쪽으로 달려가면 되겠구나. 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 그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얘들아, 나를 믿으면 네 영생을 얻어. 나를 성령이 인쳐주실 때 아,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아, 믿어지네. 아, 믿어지네. 다른 사람 죽어도 못 믿겠다는데. 여러분, 맥주절은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함으로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걸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이 있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이 강림하는 모습이 있고, 3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3,000명.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3,000명이 어찌할 거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건의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내가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까지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주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무쪼록 이 은혜 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안전하구나,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할렐루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은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8일 19시 10분 대전 충남, 공주, 계룡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자재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봉사와 관련된 작업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알렐루야 월십밴드의 곡으로 In Your Presence, 이어서 그룹 멀시미의 곡으로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셸라 윌스의 곡으로 영국의 켈티 월십송이었죠. His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네 곡을 골라봤는데요. 맨 처음 들으실 곡은 레니 르블랑과 레이첼 윌슨의 듀엣곡으로 주님과 같이 There is no one like you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호산나 앨범 Army of God 중에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Yahweh is holy, 그리고 랜드 버틀의 곡으로 Holy and Anointed On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크리스 탐린의 곡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In This Stride of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들려주시는 찬송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845번님께서는 저녁 먹고 누룽지 만들며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화가 잘 안 되셔서요.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새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축복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니의 오신시라 신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영혼이 극이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갛게 깜빡거리는 걸 보면서 마음 졸이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이 꺼졌을 때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집에 와서 충전기를 꽂고 켜보니 막상 아무런 연락도 와있지 않아서 허탈한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를 살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지레 짐작하며 내일 문제가 터지면 어쩌지, 망치면 어쩌지 하고 미리 염려와 불안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고 보면 오프닝의 스마트폰 이야기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참 많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거운 내일의 짐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친 우리 영혼을 영원한 공급처이신 주님께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바로 불안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완벽하게 충전하는 순간입니다.

1000번째 너 근심 걱정 말아라와 심삼종의 마음이 상한 자를 내 진정 사모하는 주음성회에는 연주 찬양 메들리와 바리톤 김민성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까지 함께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충전기를 꽂고 켜보니 막상 스마트폰에 아무 연락도 없었던 그런 날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괜한 마음만 낭비한 셈이죠. 오늘 밤에는 내일 어쩌지 하는 부질없는 걱정의 전원을 잠시 꺼두면 어떨까요?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 그저 영원한 공급처이신 주님께 이 마음을 꼭 연결해두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평안만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비우고 은혜는 가득 채우는 그런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김도현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곡도 보내드리고요. 잭리와 나다니스트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8827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모든 마음이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오늘도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오늘 찬양 듣고 말씀 읽으면서 영혼의 쉼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오늘 읽으시는 그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 또 찬양을 통해서 지친 영혼이 충전되고 또 내일 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8827번님 힘내세요.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세 곡 보내드릴게요. 잔치공동체의 주의 손이,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조항선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여러분께 은혜로운 영어 찬양 한 곡씩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마일스 앤 마일스라는 조나단 오그덴이 부른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깊고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따스한 분위기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거룩하신 분, 주님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 같아요. 너무나 자유롭고 거칠 것이 없으며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강한 그 사랑이 내 이 마음을 끝까지 뒤쫓아오고 해가 거듭 지나 흘러도 나를 끊임없이 빚어 가시네요 라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는데요. 주님의 이 따스하고 거대한 사랑을 이 찬양 들으면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조나단 올그덴의 마일스 앤 마일스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지선 전도사님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일본 천약.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교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죠. 수확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었은 즉이라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다시 고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여호와로 송정미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에 선곡표 나신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들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미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스티븐 커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둘 하나하나 5번 쓰시는 분께서 불면증 환우입니다. 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5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청취할게요. 심야 방송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41번님 둘 하나하나 5번님 잘 주무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왕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시나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번 한 주간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드리고 싶다란 마음으로 테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바이올린 찬양 민유경 교수님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아,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이죠.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어떨 때는 참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또 그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유료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테마 고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선곡하는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날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뜨겁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꼭 듣기를 원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또 그분과 함께 겸손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지영의 주 하나님 제시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여자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준모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바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키프테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삶을 꿈꾸죠.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함의 크기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지만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없는 것이, 고난조차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온하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한 사람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민족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안녕, 모든 일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인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서로의 평안을 또 안녕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지금 내가 갖게 된 또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악지역에서는 FM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방송은 저 북녘 땅에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참 많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줄로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719 성도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셨다가 거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에 이 시간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이 들려지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남과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행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사 온 한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삼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7년차 되고 있는 웅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첫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들어보시죠.
2: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북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남북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0: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해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왔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발표한 걸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통일에 대해서 그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오늘 수치를 보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4: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0: 네.
6: 맞아요.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아파트도 뭐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해야 되고 돈도 맞죠. 모아야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거나 조금 이렇게 더 통일에 대한 원대한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네. 그리고 또한 그 통일된 다른 나라, 독일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독하고 서독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저희가
0: 계속 듣게 되니까.
3: 네, 듣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0: 그런 영향도 있겠구나. 네. 네.
6: 저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제각각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그런 통일도 있고
0: 네.
6: 그다음에 또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정치적인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0: 네.
6: 또
0: 맞아요.
6: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0: 어떤 방향도
6: 이런
0: 교육을, 달라지고
6: 네,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4: 네,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네.
4: 현재 수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김정은을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거의 세뇌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한이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0: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통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3: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어차피 경제적인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일이 돼서 10년, 20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5: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0: 우리가
5: 짧게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0: 협상으로 인한 무력 교류나 아니면 혹은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는 자원의 활용을 있어서도 통일은 꼭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2: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한테 네가 옷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우리나라가 이제 제3국가 어려운 국가들 돕는 일을 진짜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정작 우리 동포들을 돕는 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라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네.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은 금방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저희 남한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살아온 것 다르고 태어난 것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좀 잘 섬겨서 그러니까 북에서 살아온 그분들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편견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통일은 서서히 올 것 같습니다.
1: 우리 한나님 말씀하신 게 행복이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분들을 좀 품고 탈북민 성도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3: 맞아요.
1: 네.
3: 교회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1: 맞아요.
3: 들었습니다.
1: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신 것 같아요.
0: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촉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 민족보다는 인류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보미 조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동 아카데미를 진행을
3: 하고 극동 방송에서 이런 장을 벌써 마련을 네. 해주신 네. 상황이죠.
1: 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되네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3: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방송을 유일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극동방송 이거야말로 통일의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통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1: 네.
4: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서 북한 땅에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뉴스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 저 삼순이는 사실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통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북한이라는 땅을 생각을 했을 때 곳에 있는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0: 한국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0: 정치적이고 혹은 불쾌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모두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으로만 뉴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북한 사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 30대 남북 간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너와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국제공항이 심각하게 파손돼 최소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와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장관에 수녀를 임명하며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킹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브리세일 공연에 유럽 전역에서 6만 5천여 명의 팬이 몰리면서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교화소에서 잇따르던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 개선에도 북한 관광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국제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전면 폐쇄됐으며 터미널 지붕과 벽면이 무너지고 내부 시설도 크게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들은 공항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지만 철도망이 거의 없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항의 장기 폐쇄는 국가 물류망과 지진 피해 복구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대사관도 지진 피해를 입어 청사가 임시 폐쇄됐으며 건물 곳곳의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대사관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교민 지원과 현지 정부, 국제 구호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인 인간발전부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인간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 담당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로 이 수녀는 차관인 파비오 바조 추기경과 함께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 프란체스코 교황이 추진해온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에도 교황청 홍보부서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에 첫 평신도 여성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하는 등 교황청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 패션, 문화까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문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관련 산업 수출은 718억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산업은 게임과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거 문화 소비국에서 세계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식 음식과 화장법, 패션, 한국어를 배우는 생활문화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한류 4.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와 예술은 물론 관광과 음식, 뷰티 산업까지 아우르는 K컬처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늘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도 1,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앞으로는 세계 문화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국가 주도 해킹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 자산은 모두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피해는 디파이 서비스인 드리프트와 켈프 DAO 해킹 사건에 발생했으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주도 해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업체들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정권 운영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모두 207건의 가상자산 해킹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브뤼셀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면서 이틀 동안 모두 6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팬들로 가득 차 운행 횟수를 두 배로 늘렸지만 만원 상태가 이어졌고 역과 공연장 주변도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아리랑과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기다렸고 일부 팬들은 한복을 입거나 직접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양념치킨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벨기에 현지 경찰은 BTS 팬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경기보다 치안 유지가 훨씬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BTS가 음악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유럽 각국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신라면과 우동이 주요 식품 코너에 진열되고 있으며 트레이더 조에서는 고추장과 냉동김밥 등 한국 식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식당과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소주와 폭탄주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포라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마련됐고 최근 미국의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에는 개장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음식과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세련된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CBS 등 미국 주요 방송들도 올리브영 개장과 K-뷰티 열풍을 집중 조명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이 전국 교화소에서 잇따르는 수감자 사망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화소별 수감자 사망 현황은 물론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리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교화소에서는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과도한 노동이 겹치면서 형기를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봄 모내기 동원 과정에서는 쓰러진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교화소에서는 이 같은 사망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거나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면 조사가 시작되면서 책임자들은 하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을 학대해온 교화소 간부와 안전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간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교화소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교화소 내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라며 그동안 수감자들을 관리해온 안전원들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예약 대기자까지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일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포함한 관광이 조만간 가능할 수 있다며 대기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연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이전처럼 관광 재개 시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정부의 공식 승인과 통지를 기다려달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관광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던 여행사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예약 대기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0: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 작가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의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와 챔버 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아 저건 저절로 났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기 때문에 지성소, Holy of Holy Place,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디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디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된 거예요.

0: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 다섯 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의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또 한 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있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주의 뜻이 풍성하게 반드시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을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후세를 위장전향시켜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내었을 때에 이를 후세가 뒤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죠. 이것은 후세가 지혜롭게 만들어낸 그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함으로써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육신의 자랑은 그의 윤택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집중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가 1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내면 그 무게가 20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뭐 여럿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에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영광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죄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다만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숨쉬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

아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평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왕 산헤립의 랍세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말하겠지만 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신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그 결이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지은 시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윗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6절이 압권이죠. 천만이니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큰 소리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을 입만 살아있는 녀석, 쫄보, 루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군사력이나 누군가의 계략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쫓기는 처신이고 피난처를 구해서 숨어야 할 처신이지만 반면에 아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러 온 사실은 승부는 이미 났고 싸워봐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군대, 저들의 힘과 능력, 저들의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다윗이 놓치고 않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가 막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신히 힘을 내어 나와야 아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야,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 숨 쉴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원수의 손에 잡힐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주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실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올무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야 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이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사냥꾼의 그 험악한 올무와 그물에, 함정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로막지 못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할, 사람의 뜻과 지혜로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후히 대해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을 어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고 어린 압살롬을 좀 후히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은 왕을 배신하고 백성과 나라를 반역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단해야 할 존재이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윗의 민낯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시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중간에 머문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왕좌를 잃어버린 껍데기 왕에 불과합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도 그의 기도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에 그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 있는 거칠고 척박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유다 광야가 나에게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를 성소로 삼고자 합니까? 여기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성소여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고 여기가 성소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기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과 때로는 비참함과 때로는 상실감,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소는 이런 거칠고 척박하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 찬 이곳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0: 했습니다. 그거 다윗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다 우리 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를 쫓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자랑들 다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듦으로 인하여 안이 밖에 하시고 그 수렁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에 발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구가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작정하심과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텐데 그 작정과 섭리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광주, 여수,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이 23도, 평양과 신의주가 22도, 함흥 21도, 강계 20도, 청진이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가 33도, 광주와 제주가 31도, 함흥이 30도, 대전과 목포,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부산, 여수가 28도, 평양과 서울이 27도, 춘천이 26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 지역에 걸쳐 세찬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하루,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9일 4시 50분 대전, 세종, 세종남부,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자재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강경한 언쟁을 그치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첫째,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길갈을 건너 귀환할 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41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랑해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저들이 먼저 차지하느냐는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죠. 언제는 다윗을 배척하고 압살롬을 따라 반역에 동참해놓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어찌 왕을 도둑하여라는 이 말에는 왜 너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느냐, 왜 너희만 생색을 내고 지분을 챙기려 하느냐라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공로가 있냐를 따지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과 내가 대접받고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진정한 섬김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행동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등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그 섬김을 통해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은 없나요?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둘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친 항의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해요. 오히려 이들은 불을 지르는 답변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절에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였느냐며 지지 않고 맞섭니다. 유다는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와 세력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여요. 결국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강경한 말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섞인 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강경한 말은 사탄이 틈탈 여지를 많이 만듭니다. 집에서나 공동체에서 내 말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해요. 논쟁에서 늘 이기려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쏟아내는 강경한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거친 말을 쏟아내진 않습니까? 나의 강경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없나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빠는 개척교회 목회자이셨지만 성공과 학벌을 강조하셨고 사역은 뒷전에 두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위해 주 6일을 일하셨어요. 저는 잠언 쓰기를 하지 않은 날도 맞고 시험을 본 날은 틀린 개수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공부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부정행위를 했지요.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공부에서 손을 놓았고 이름은 기독교적으로 지어놓고 부모님은 왜 그러시냐며 나중에 개명하고 교회도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자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 일은 뒷전인 아빠를 무시했었는데 말씀이 들리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으로 해석되었지요. 교회에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던 엄마의 수고로 지금까지 공동체에 붙어가게 된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작년에 임용시험을 준비했어요. 20장 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기 왕에게 붙어있던 유다 사람들과 달리 저는 수험생이 되자 교회와 소그룹을 멀리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부끄러울까 봐 수험생활에 대해 공동체에 나누지도 않았지요. 떠나고 싶었던 자녀, 수험생의 자리에 유다 사람들처럼 잘 붙어있었더니 하나님은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칠 과목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별의 경계도 허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 주

0: 봉수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르시는 곳에 잘 매여가며 맡겨주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임용시험 기간에 공동체를 멀리한 교만을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가정 과목 수업을 준비할 때 말씀 묵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대히 전할 힘을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옵니다. 공동체가 분열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시기하고 언쟁하며 틈이 벌어져 있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불량배 세바가 등장해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이 세바의 선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모셔오겠다고 유다 사람들과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뭉친 공동체,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사탄의 선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눈앞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싸워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의 현장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어요. 다윗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배반의 사건에서도 끝까지 왕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따르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을 통한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딱 붙는 딱풀,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나의 공로와 열심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며 대접받으려 한 탐욕을 고백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무시하며 쏟아낸 강경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내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소금과 같은 말로써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먹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새김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새김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리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 생각해보고요. 주님 주신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 나의 선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레옹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계신 주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홍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돈만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실 줄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었던 기억,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꿈을 접어야 했던 시간들,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돈은 분명 우리

0: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는 돈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 평가받고 인격보다 재산이 먼저 이야기되고 부가 자랑이 되는 현실 속에서 돈은 어느새 성공의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릴 적 시골에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큰 소리치는 거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돈이 없으면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의 크기로 평가하려는 유혹이 너무도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편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 속 가룟 유다는 결국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 일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돈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조금씩 신앙과 양심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모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해하고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는 기업인들과 회장님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통장은 넉넉했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반대로 넉넉한 형편은 아님에도 얼굴에 감사가 있고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족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단순한 가사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 붙들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건강에도 갈 수 없고 시간으로도 모든 것을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돈에 끌려다니며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358번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 들으며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려움 앞에 또 위기 앞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어 막막할 때 그저 주님께 소리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원해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새 하루를 여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를 날마다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3편부터 이제 118편까지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편이요? 할렐 시편. 여러분 이 할렐이라는 말 원래 이제 할랄에서 왔습니다. 할랄. 이 할랄은 빛나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렐 이렇게 하면 찬양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빛을 보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빛이 밝고 빛이 찬란하고 빛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을 보고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밝다. 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인다. 이것이 뭐냐? 빛을 바라본 이들의 반응이죠. 자, 그래서 할랄에서 할렐이 나오고 할렐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가 나옵니다. 할렐루는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그래서 빛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빛 대신 여호와를 보고 온전히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오죠? 뭐냐? 할렐루야. 야 그러면 여호와,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할렐루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할렐루야 시편 시리즈들인데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 할렐루야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113편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찬양하라라는 말,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말이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그리고 찬양하라가 할렐.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시편을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절기를 따라 찬양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 이 시편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113편, 114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고, 그다음 115편부터 118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또 불렀던 찬양.

6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쭉 하시거든요. 17절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후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이럴 때는 이 할랄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13편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 시편, 이 할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죠. 자, 이 할렐루야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자, 여러분 여호와의 종, 종은 주인이 있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들, 이들이 다 여호와의 종들이죠. 자, 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 종이 아니라 종이 설교를 하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종종종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종님 이렇게 이제 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다 종들이죠. 종들. 뭐 그렇다고 종놈이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종들이죠. 종들. 종은 주인이 확실한 사람이 종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건 뭐냐? 그분의 빛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 빛을 본다는 건 빛 대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빛을 종들에게 보여주실 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고 또 빛 대신 주님,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빛을 경험해야 이게 빛이다. 이 빛이 아름답다. 이 빛이 찬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풍성해지려면 이 빛 대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에 감격이 실리게 되죠. 찬양을 하며 눈물이 흐르고 왜 그렇습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빛 가운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거 여호와의 종들, 종들만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빛을 보고 찬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찬양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다음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찬양하라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야, 찬양하면 좋으니까 너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찬양해가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

영원하심과 또 무소불위하심과 또 우리의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하심이 들어있죠. 이 이름을 우리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경험한다라는 건 본질과 성품 전체를 알고 경험한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아주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에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들이 또 그분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계시받은 이들만이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예수께 돌아올 즈음에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예전엔 트로트를 들으면서 이 아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찬양만 들으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자, 그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2절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제 찬양이 터져나오면 그 찬양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빛 가운데 가리움을 받지 않고 일평생 그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이거는 여러분 해 돋는 데는 동쪽의 저 끝, 해 지는 데는 서쪽의 저 끝,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공간, 광활한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2절에는 우리 보고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습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도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해 돋는 데부터 해진 데까지 이건 공간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니 너는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 대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찬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여기 보면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랬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해달별들. 각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그 영역만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초월적인 분이죠. 그분의 영광은 무엇보다 높다고요? 하늘보다 높으시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봐야죠.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하늘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야말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저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권력자가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기관이 제일 높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높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아래에서 신음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마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찬양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치지 않고 주 앞에 올려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어느 곳에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빛을 볼 수 있기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할렐루 그 빛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곳에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5절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6절에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의 자기 겸손입니다. 자기 비우심. 이게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같이 인성을 취하여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 6절에 스스로 낮추사 무엇을 살펴요?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요. 여러분 궁핍한 자는 잘 때도 없고 누울 때도 없습니다. 푹신푹신한 걸음더미에 누웠는데 아유 걸음더미에 누가 눕습니까? 그 냄새나는 곳에. 그러니까 제일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살피시고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들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시는 놀라우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면. 자, 하나님이 제일 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일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겸손히 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게 이제 불임이죠. 불임. 자,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는 건 사실 힘든 겁니다. 이 아이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자녀를 낳는 것이 대를 잇는 건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놀라운 기적을 크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고통받고 비천한 여인의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죠. 바로 사무엘을 낳은 엄마 누구요? 한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 가난한 자를 어디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다음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 올리사 높은 자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한나가 마음으로는 이런 진토와 걸음더미에 주저앉은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자녀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0: 3절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역전의 하나님, 가장 비천한 자, 이게 걸음더미 위에 앉은 자, 진토에 앉은 자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다시 113편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모습이죠. 가장 높은 곳에 빛나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뭐냐?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광대한 온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낮고 비천한 곳,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내려가면 걸음더미 위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갈 담력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시면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먼지와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후에 성문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은 크고 크셔서 연약한 우리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시인의 권면대로 오늘 온종일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을 지나오며 여전히 은혜로운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입가에 두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인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이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축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축구는 여러분 전후반 45분씩 두 번을 나눠서 뛰죠. 그렇죠? 전반전 45분을 먼저 뛰고 그리고 나서 후반전 45분을 또 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15분 동안에 헤프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헤프타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데 이제 그 앞서 뛴 전반전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뛸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줄 건가,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질 건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순간, 이제 그게 바로 헤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싸움의 중간에 그 싸움의 승패를 위해서 중간에 꼭 필요한 시간, 그게 바로 헤프타임인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반전의 싸움을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의 싸움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전반전을 우리가 치른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후반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지 그 중간에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 헤프타임. 그러면은 자, 그렇게 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겠는가? 자, 그것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우리에게 헤프타임이라면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요거 자,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었어요. 여기 우리 만나 이야기를 지금 읽은 건데 여러분 만나가 뭘까요? 만나. 예. 많이 들어봤지만 만나. 이 만나는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애굽을 탈출하게 하세요. 그래서 약속해 주시기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가요? 먹을 게 없어서 광야인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세요. 그게 바로 만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근데 약속대로였던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이제 일어나 보면 저 밖에 정말 서리처럼 하얗게 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만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만나를 묘사해 주기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그 색깔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색은 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맛이 여기 또 묘사가 되고 있는데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마치 밀가루와 같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요. 이 만나는 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건 딱 하루 동안만 그 상태가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 이른 아침에 그 만나를 주시는데 그 하루 동안만 그 상태가 괜찮지 그 하루가 딱 지나면 그것은 인해 상해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아무리 뭐 그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와서 내 곳간에다가 쌓아놓는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그 하루만큼 내가 그날 하루 먹을 그만큼은 그 상태가 그 하루 동안 괜찮지만 여러분 그 하루 동안 먹을 만큼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은 그 하루가 지나면은 아무리 많이 쌓아뒀어도 다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쌓아둘 수가 없는 거죠. 이 만나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안식일 때는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때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하여서 그 하루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거둔 이 만나는 이틀 동안 그 상태가 괜찮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원칙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 안식일 때든 아니면 다른 때든 원칙은 뭐냐, 만나는 뭐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는 그 핵심이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 괜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쟁여두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딱 그 한 날 먹을 만큼의 양식, 그런 일용할 양식, 그게 바로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만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냐면 맥추감사 주일이다,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사 이야기 해야 되는데 왜 만나 이야기를 웬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만나 이야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 먹었던 어느 한때의 음식, 그냥 음식 이야기냐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 말씀 안에는 삶의 지혜가 흘러가요. 어떤 삶의 지혜냐면은 자,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오늘의 의미는 뭐고 그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그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앞뒤에 뭐가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전에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또 내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어제라고 하는 시간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 한 중간에 딱 그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 답을 알려면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어제의 의미가 뭔지 또 그 뒤에 있는 내일의 의미가 뭔지, 자, 이걸 헤아려 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어제, 자, 우리에게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뭘까?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의 전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오멜은 한 어떤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오멜만큼의 만나를 따로 구별해서 그거를 항아리에다 담아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너희 중에 보관해야 하는데 대대손손 그것을 간직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이 명령을 모세가 딱 듣고선 아론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그 이후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 중에서 한 오멜만큼을 구별해서 자, 그것을 따로 항아리에다가 가득 담고 자, 그것을 그들 중에 간직했는데 어디다 뒀냐면은 그들 진중에 가장 중앙이라 할 수 있는 성소에다가 그것을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그것을 간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만큼의 이 만나를 따로 보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예. 그래서 그 만나를 그렇게 따로 보관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나고 또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가 거듭되는 거죠.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를 낳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광야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귀로는 그걸 뭐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뭔지를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그들 중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그 만나가 뭔지를 볼 수 있도록 대대로 그 만나를 너희 중에 간직해라, 보관해라, 그걸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음식이 없어서 광야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먹이신 겁니다. 뭘로요? 만나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 그 은혜의 증거를 그들 중에 두어서 그걸 늘 보며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알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따로 보관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이들마다 다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생한 증거를 보면서, 아,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구나. 그걸 보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신 이유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제, 이 어제란 시간이 가진 의미가 딱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어제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걸까? 이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이게 바로 어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여러분, 그 이유는 명백한데요. 똑같아요. 지난날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주신 게 우리들에게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시는 바도 똑같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명하신 것과, 자,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거기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만큼의 만나를 담아, 그리고 그걸 너희 진중에 보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에게도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항아리는 뭐냐? 기억이라고 하는 항아리인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항아리. 기억이라고 하는 너희의 항아리에, 자, 너희가 누렸던 한 오멜만큼의 만나가 있잖아. 즉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렸던 저마다의 은혜들이요. 자, 그 은혜를 그 기억이라고 하는 항아리에다가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보관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성소인 우리 마음에다가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걸 꺼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늘 보면서,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일이요. 내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 여러분, 역시나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 그 만나는 유통기한이 딱 며칠? 하루요, 하루. 딱 하루밖에 아닌 겁니다. 그 하루가 지나면 다 상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건 쌓아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썩지 않고, 그걸 뭐 잘 그렇게 쌓아둘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여두면 얼마든지 내가 쌓아놓는 만큼 쌓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만나가 그랬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 네.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모르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내일 하나님이 지금처럼 만나를 우리에게 또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혹 그날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만큼은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가 쌓아둔 만큼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를 더 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쌓아둔 그만큼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쌓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았대요. 하루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만나를 주셨대요. 자,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신 걸까? 그건 내일에 대한 통제권이 그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못 박으신 거예요. 네. 네가 네 인생에 대한, 네 내일에 대한 통제권, 결정권, 그 주권을 너는 가지지 못했다. 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이걸 너무나도 분명히 그들에게 확실히 해두시려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딱 하루만큼의 이 만나를 주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만나를 가지고 할지라도 그걸로 내일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있어도 여전히 내일은 그들에게 모를 일인 겁니다. 네.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즉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일을 주시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내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주세요. 네. 여러분 이 중에 내일이 어떨지를 아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내일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흔히 아는 말로서 우리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코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치 어둠 속을 더듬으며 가는 사람처럼 뭐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나날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깜깜한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테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통제권,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되 우리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게 그 내일을 깜깜한 어둠 속에 숨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 다가올 그 내일이 우리에게 외쳐주는 소리는 그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 그거 잊지 마라.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내일은 우리들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이요. 마지막으로. 자, 오늘의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자, 이걸 알려면은 자,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 잠깐 정리해 봐야 되는데 아까 무슨 얘기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제란 시간 주셨는가? 뭘 기억하라고? 은혜.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결정권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 알라고. 그래서 주신 시간이 어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내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자, 그건 뭘 알게 하려고. 이제 우리 인생의 통제권이 내게 없다 말이죠.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알게 해 주시려고 주신 시간이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바로 이거죠. 이게 핵심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제와 그런 내일 그 한가운데다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자, 어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단 말이죠. 결정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내일은 또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너는 너 인생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너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다. 계속해서 그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우렁찬 그 한가운데 여러분 그 오늘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겠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없겠구나. 아, 내가 오늘 믿음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어제와 그런 내일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오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들에게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럼 어떨까? 여러분 만약 그러면 우리는 믿음 선택 못해요. 왜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시간인데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이제는 자 내일이라는 시간 이게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데 예. 아, 내 인생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그리고 또 만약 우리에게 자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령 어제가 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 말을 들려주고 자 우리의 내일 그 내일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 통제권이 없잖아. 아무리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알아도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그 오늘에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뭘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는 내일을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계시는 겁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어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일한 시간인 오늘을 탁 두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뭔가가 올려졌을 때 그것이 점점점 공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엔 완성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설계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설계 한복판에다가 우리를 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 말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감사를 얘기하고 온 교회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혹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이요. 우리의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의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역사가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오늘은 사실상 뭐냐? 여러분 우리의 전반전인 어제와 우리의 후반전인 내일 여러분 그 사이에는 halftime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완성해 가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싸움을 끝내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 전반전과 후반전에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해프타임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반전이 어떻다 할지라도 남은 후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직 지금 해프타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비록 내가 전반전에 졌어도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도록

0: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는 이 중간 시간 해프타임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매일매일 그런 해프타임이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그런 해프타임이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거죠.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해프타임 때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 경기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코칭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전반전이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의 후반전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분의 지도하심 아래 나를 갖다 두는 것, 그분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질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해프타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명장 중에 명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 경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한 명장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명장이시죠. 우리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을 뭐예요? 여러분 그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의 주어진 매일매일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반전이 어땠어도 하나님께서 후반전에 하실 아직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일러주시려고 다시 뭔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뭘 주시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에 어떤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략과 전술의 최고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그 해프타임, 그 오늘에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걸 일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매일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할 것이 넘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감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도하심을 받는 그런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혹 힘겨웠어도 후반전에 뒤집게 하십니다. 그러기 주신 오늘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되신 이해를 정죄되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입은 이들을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썸.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최근에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소그룹 모임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는 낙심한 성도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성 어린 손글씨와 예쁜 손그림을 담아서 카드와 엽서를 보내는 전도

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소그룹의 그 집사님이 안타깝지만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전도팀에서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주 정성 가득한 손편지를 정기적으로 발송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주소지에 착오가 생겨서 편지가 계속 예전 집으로 배달이 된 겁니다. 당연히 그 집에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죠. 매주 우편함에 꽂히는 정말 예쁜 엽서를 대신 받아서 읽게 된 이 새 주인은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런 물음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쏟는 걸까? 결국 감동을 이기지 못한 그분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와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을 우리 소그룹 성도님 집사님께서 직접 전해주셨거든요. 암투병 중인 집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 아픔과 고난마저도 작은 실수를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참 감사하다고요. 물론 우리 집사님은 잘 수술도 끝나셨고 회복도 잘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작은 착오와 실수를 뛰어넘어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배달을 완료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내 인생의 계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갑작스러운 질병과 고난이라는 원치 않는 주소지에 뚝 떨어질 때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냐고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도 실수도 없다는 것. 우리의 눈에는 오배송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눈물 어린 고난을 품으시고 또 다른 영혼의 마음 문을 여는 가장 정확한 은혜의 주소로 사용하신 거죠. 내 아픔마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였음에 감사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작은 실수와 아픔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비오는 아침,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해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저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이 마커스의 예수로 사는 인생, 그리고 강중현의 나는 민노라, 세 곡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목요일 아침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충청도, 대전 충청 지역에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는 웬만하시면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여기저기 하수구 이런데, 배수구 이런데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위도 한번 좀, 나뭇잎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배수로가 막혀서 물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저도 오늘 발생 없이 출근하다가 그렇게 보고 계신 분을 보고 제가, 아, 감사하다. 나도 좀 챙겨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 세 곡으로 좀 길게 출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작부터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주께 맡기네 찬양 드리며 딸을 주께 맡깁니다. 어제 서울에서 수술 마치고 극심한 두통 가운데 있는 딸 바라보는 애미 마음이 무너지지만 주께서 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하시는 찬양이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아침입니다. 5277번님, 아이고 그러시구나. 수술 진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죠? 예, 괜찮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책임져 주신다는 또 하나의 음성이시겠죠? 힘내시고요. 빨리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마음 모읍니다. 출산딸이라 불안하게 보내고 있는 며느리 최은옥 만나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순산하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8840번님도 사연 보내주셨네요. 신탄진에서 청주 방향 국도 터널 침수로가 지금 지체 중이라고요. 119 와서 물 퍼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물 차고 있다고 우리 또 4195번님께서 사연을 주셨네요. 신탄진에서 청주 방향 국도 터널이 지금 침수 중이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돌아가시면 좋겠네요. 또 귀한 정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절대 우연이 아님을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우리의 실수도 주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십시오 하시면서 3014번님께서 또 사연 주셨어요. 네, 비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932번님, 집 나이로 오늘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본향집에 들어가기까지 건강 주시고 항상 만나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아, 14년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 이라고 고백한 요셉이 떠오르는 아침이시라고요. 9818번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고요. 예, 비 걱정들 많이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우리 조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만나, 오늘도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샵 9330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이슬비 전도팀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는데 저희도 매일 만나가

가잖아요. 이 만나를 통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몇 번의 사연을 제가 받으면서 와 했는데, 이슬기 전도팀 사연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활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작은 거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만나도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9330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제부터 광고가 나갔어요. 2026년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이 8월 3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총 5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매년 여름에 극동방송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 저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PD가 되고 싶어요 하고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 항상 그 방학 때 아이들 방송사, 사실 뭐 라디오 방송사다 보니까 보여드릴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주요 생방송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그 생방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기획 때마다 목소리도 좀 나올 수 있고 막 이제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대가 매번 달라요. 그 견학하실 수 있는 시간이 1회차가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만들어집니다. 소망의 기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목사님들 기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회차 8월 4일 화요일은 저녁으로 갑니다. 5시 20분인데 이날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 최다슬 PD가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참관을 하실 수 있고,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미니 공연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8월 4일 이거 바로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 연습하는 시간이거든요. 요 밑에 내려가셔서 아이들하고 짧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 8월 5일 수요일에는 좋아합니다. 좋아. 좋아는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 이날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 방송이니까 그 시간대로 오셔서 좋은 아침입니다. 참관도 하실 수 있고, 이날 저희가 이제 또 특별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관객들이 오시니까 이날은 썸머 스페셜이지만 이정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명품 배우들 함께 오셔서 또 특별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시는 분들만, 너무 아침이어서 무리하지 마시고 6시 50분까지 오셔야 된다는데요. 수요일.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랑의 뜰안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뜰안 오전 9시 경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생방송 프로그램도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사랑의 뜰안이 목금 이틀 진행되네요. 예. 그래서 목금은 사랑의 뜰안이니까 아침 9시 때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대전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요거는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사전 신청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학이라고 샵9339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 링크가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고 아 저는 월요일 소망의 기도에 참여할게요. 아니면 저는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참여할게요. 뭐 이렇게 남길 수 있어요.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아 그렇구나. 그날 아침 그냥 가면 되는구나. 이거 아니고 미리 꼭 신청하셔서 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견학 관심 있으신 분들 샵9330 단문 오시면 장문 번 유료 문자 메시지로 견학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성령이 계시는 굿송의 음성으로 이어드리고요. 팀노 50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뭐 사람들마다 상황들마다 다 다르고 사연들도 다 다르고 아프고 힘든 일들도 다 다르지만 또 공통적인 것은 그 어떤 문제들 위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학 신청하실 때 이거 또 당첨자가 따로 있나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아마 이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 하는 그런 분들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이 되면 아마 이게 문이 닫힐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많이 신청해 주시고 보니까 벌써 막 단체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영화는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만 견학 신청은 추첨은 아니고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 빨리 상의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네, 각 프로

프로그램들마다 이제 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의논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청곡도 많고 만나 신청도 많네요. 비를 뚫고 장거리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안전하게 출근하도록 주님 지켜주시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5004번님 예, 안전운전 좀 차도 많이 막힌다 그래요. 조금 여유롭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만난 것도 먹고 여행도 함께 다니는 귀한 11명 모임이 있어요. 이 중에 네 분 가정이 힘든 시간과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한 분의 남편 집사님이 수술하고 또 한 분은 서울의 병원에 가서 3개월 된 손녀의 치료 과정을 또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야, 11분의 귀한 모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내 가족처럼 함께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런 귀한 모임인데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나이가 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요. 주위에 아픈 사람들 또 천국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 이게 제가 젊었을 때 모임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더 많이 또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도 많은 거죠. 예. 오늘 또 수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치료 병원에 가서 결과 드려야 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또 결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7553번님 사연도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은요. 생명의 주여 멸류관 영어 찬양으로 좀 이어드리고 그리고 신청하셨던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 사모의 음성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의 선곡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전해드리면서도 아, 저도 온 스튜디오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를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죠? 누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이 방황들 하고 있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목적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감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약속노트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아니, 힘도 없으면서 낑낑 메고 있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버리자고요. 이 던져버린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네요. 던져버립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긴 자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맡겨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내일 금요일은 썸머 스페셜이지만 우리 또 말씀의 고수들을 만나는 시간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예라모십의 나의 하나님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바울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는 것은 자주 생각하는 것이었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가 생명의 나무로 아름답게 자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땅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마치 아열대지방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아주 정글에 쏟아지는 빛처럼 여러분이 진심으로 훈련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매일 공급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공급될 때 기쁨이 빛처럼 나를 적실 때 내가 기쁨의 옷을 입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표정이 다릅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주는 내면의 향기가 다르고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투가 달라지고 말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으므로 그는 감옥 속에서든 아니면 척박한 환경, 배가 고프고 혹은 춥고 헐벗고 두드러 맞거나 도망가는 중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했고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혹은 자기의 인생을 기대하지 못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왜 생각했나요? 왜 기도했나요? 왜 기쁨을 경험했나요? 그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하는 교사나 봉사자들과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팀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청소년을 길러내고 청소년을 길러내는 양육과 훈련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0: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복음을 위한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여기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올 때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들에게 인생을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양육하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매일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 거룩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부족하다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건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생명들과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기도하시면 기쁨이 그 순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시는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근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1: 아멘.
0: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귀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확신이 이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나 의심이나 질문이 있다면 확신 가운데 서도록 이 여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영혼을 품에 안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확신을 갖거나 얻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서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실이 있는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일 새벽과 금요일 새벽을 지나면서 저는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청년 시절 저에게 도전을 주고 저의 인생을 바꾸었던 스포티크 모먼트를 가져왔던 몇 구절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큰 붓으로 눌러 쓴, 저희 때는 기계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현수막을 많이 썼는데 아주 낡은 기도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때 강단 옆에 붙어있던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형으로 끝나는 이 짧은 구절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고 매일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광교회에 보내주시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매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믿고 살아간 바울사도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죽은 후에 혹은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여름 사역 주제는 여러분이 청소년부 주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버리고 살고 기다리다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의 키워드 동사만 떼어낸 것인데요. 디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무엇인가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부의 주제, 이 디도서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 혹은 어떤 세상을, 혹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저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지금 우리 디도서도 이것은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구원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다, 이것은 옷, 주로 가운과 같은 지금처럼 단추나 아니면 지퍼가 없는 앞을 동여맬 수 있는 끈으로 동여매는 겉옷, 외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악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지금 디도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쓰는 말로는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순수하지 않은 부정적이고 나쁜 욕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수는 내 생각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뭐 장로나 권사 같은 중직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목회자의 배우자가 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인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나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행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그 당시에 아람 왕의, 말하자면 아랍 제국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구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말하자면 왕 다음가는 2인자 정도 되는 아주 뭐 권력이 서슬이 시퍼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 여학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주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왕 빼고는, 왕 되는 것 빼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병이 생겨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고 아마 빼빼 말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주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현명하고 애교가 많고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었는데 그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아내가 나만을 설득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서다는 것은 만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입니다. 불치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을 만큼 군대를 이끄는 힘이 있으니까 선물을 줍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좋은 것 10벌, 뭐 그 당당 등등등. 말과 마차에 신고 이 나만이 휴가를 얻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선지자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먼저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가서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알아듣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의사들이 있고 선진국인 그 나라에서 고치 못한 병을 이 나라에서 나도 잘 모르는 선지자가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왕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 병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트집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의 목숨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나만의 병을 내가 낫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부릅니다. 나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선지자는 10절에 보면 사자를 그에게 보내 말합니다. 장군님 어서 오세요. 아,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거 이스라엘 특산물인데 차 한잔 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진문을 열고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가 쓰는 사람 그저 시켜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가라.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본문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가라. 몸을 강물에 담가라. 씻어라.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 감사하겠죠.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너무 훈련되어 있으니까 선지자여 감사합니다. 제가 요단강에 가겠습니다. 7번 씻겠습니다. 제가 나을 것입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나만이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누군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식민지 같은 땅에서 나아보지도 않아? 직접 나한테 와서 설명을 잘해주고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도 안 해? 야 강이 요단강만 있어? 너 사람 무시했어. 후회할 거야. 너 두고 보자. 11절은 나아만의 그 태도를 딱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화를 크게 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경고했다. 나아만의 경고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 그놈이 나한테 와서 자기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의 손을 내 몸에 대서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조그만 강이고 그렇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방은 수량도 많고 정말 깨끗한 강인데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이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몸을 돌리고 화를 내고 떠났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는데요.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몸을 돌려가지고 욕하나요? 왜 이걸 나한테 줘? 이러나요? 아니요. 입술을 달려대고 와서 뽀뽀합니다. 자기 원하는 걸 줬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얘가 하는 걸 금하면 어떡하죠? 몸을 돌립니다. 머리를 확 돌립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너 나 예뻐해야 되는데 안 예뻐했어. 네가 불러도 나 안 갈 거야. 나 뽀뽀 안 해줘.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뭐 이게 인간이 하는 거죠. 지금 나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떤 존재인데 시골 구석에 있는 선지자에게 이런 대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보여줄까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생각대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나만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이번 주에 이 나만 이야기를 현대어 번역으로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큰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스토리가 주는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쉬운가요? 어떤 게 쉬운 일이고 어떤 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나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여러분 그냥 아멘하시거나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토록 교회 밥을 먹었는데 그토록 교회 땅을 밟고 들어오고 나갔는데 우리 신앙이 너무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그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여도 아마 장군이 했을 것입니다. 왜? 병을 놔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강에 들어가려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답답해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게 뭐 문제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땀 빼면서 왔는데. 나만이 몹시 불쾌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만이 지혜롭게도 혹은 신통하게도 일곱 번 행하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 아멘.
0: 오늘 제가 이 열왕기하를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 교인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 생각에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 마음에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한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자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안 해도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교회 공동체의 규칙을 따라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들어주시는 한이라면 과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생각대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여섯 달 돌아볼 때 별로 감사한 게 없어요. 뭐 내가 열심히 냈고 그 정도 했고 원한 만큼 또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때에 했더니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감사도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도 알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내 생각이 맞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장을 따라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삶 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할수록 한국교회는 진흙탕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거꾸로 할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믿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여름 사역이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 우리의 주목하는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0: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애쓰는 시간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아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9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성숙하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즉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가 또 하나님께 성광기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성광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성광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0: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여름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이제는 필수품으로 다들 챙겨 바르실 텐데요. 막상 차단제를 사려고 보면 제품 겉면에 유기자차, 무기자차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적혀 있어 고르기 난감하셨던 적 있으시죠? 오늘은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와 물리적 차단제인 무기자차로 나뉩니다. 먼저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킨 뒤 이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발림성이 부드럽고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없어서 사용하기 편하지만 화학 성분이 피부 안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에게는 간혹 트러블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얇은 광물막을 씌워 자외선을 거울처럼 반사해 튕겨내는 원리입니다. 피부 속으로 화학 성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매우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 기미가 잘 올라오는 분들이나 예민한 피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기자차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조금 뻑뻑하게 발리고 얼굴이 하얘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두드려 발라주셔야 합니다. 차단제를 바르는 양도 중요합니다. 흔히 화장품 쓰듯 소량만 펴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차단 효과를 보려면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푹 짜서 얼굴 전체에 두껍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바르셔야 합니다. 또한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차단제를 꼼꼼히 씻어내는 세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무기자차 성분은 피부 표면에 강하게 밀착되어 물세안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고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반드시 순한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로 부드럽게 잔여물을 녹여낸 뒤 약산성 폼클렌저로 거품을 내어 2차 세안을 해주셔야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깨끗한 모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올바른 차단제 선택과 꼼꼼한 세안 습관으로 뜨거운 여름볕 아래에서도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 백서 대전 이치미 의원 최승진 원장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할아버지

0: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교회 후배들을 도울 때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을함께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 두 번째 만납니다. 이기열 청년을 목사님 되게 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0: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도 교회 개척한 이후에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쭉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소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열 원로 목사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0: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사실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회 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법은 바르게 세워져야지 교회 갈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몇몇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중에 또 교회법을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해서 경기 북부 교회법 상담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 이기열 목사님 섬기시는 이 연구소를 통해 실제로 교회에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0: 세미나도 하고 우편물도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 상담도 해드리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뜻 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서 실제로 최근에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교단에서 판결이 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 목사님의 섬김은 극동방송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죠.
0: 사실은 제가 속초 가서도 봤고 또 제주도 가서 제주 극동방송에도 봤고 이제 북한에서 온 편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전파 선교사가 비록 나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만 이것이 모여져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서 편지 같은 걸 하나씩 읽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요즘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셔도 뭐 6천원, 7천원 하는데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보람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1: 네,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열 목사님은 진심 어린 전파 선교사이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단 사역들이 여러 가지 뭐 하는 사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에 가서 방송하고 메시지 전하고 하는 것이 제가 속초에 가서 보니까 그게 북한까지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은퇴할 때에도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이 사역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해서 은퇴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0: 원로 목사가 되면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손을 거두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당신이 목회에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소신껏 해라.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거니까 소신껏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처럼 후임 목사님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0: 무엇보다도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셔서 이 선교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뭐 훈련하는 일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극동방송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전파선교사로의 동역 마음 품으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 지역 협력교회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멸절, 멸망시켜서 아주 없애버린다 라는 의미의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표현이